늦어지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참 무더웠던 날씨가 높은 곳에 사는 복을 주셔서 어젯밤에는 문을 닫고 잠을 잘 정도로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평안한 잠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기에 어떠한 일도 감사로 받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휴가로 휴무한 사업장이 바빠 아내도 함께 수고를 합니다. 수고한 아내와 조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거리에서 머리를 하러 오신 손님을 모셔다 드리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육 대상자들의 연락을 받고 조율하여 오늘 양육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육 전에 성전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의 양육을 통해 은혜를 갑절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동의 일기를 기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장로님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의 찬양으로 찬양 들려드립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권사님의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의 올무를 생각해 봅니다. 뭘까?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요즘 크게 저를 옭아매가고 있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 괜찮다, 괜찮다, 함께 가고 있으니 그 또한 선으로 이루어질 거야 하시는데 날이 더워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널브러지려 합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립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더욱 주님 붙잡고 약속하신 말씀 따라 오늘도 버텨봅니다. 제가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고 걸어가시는 게 더 맞겠지요.

권사님의 짧은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그동안 살아온 삶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또 지금도 역시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끄신 삶을 괜찮다고 더 선한 길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권사님의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람 50의 찬양으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 또 예수 동행일기를 쉽게 쓰시기 위해서 6가지 가이드 질문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예수 동행일기 어플에서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 동행일기를 좀더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예수 동행일기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나눔방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또 지인과 함께 예수 동행일기를 함께 나누며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예수 동행일기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다 보면 하루 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동행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와 같은 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면 얼마든지 주님 없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믿음의 영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원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예수동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날이기도 하지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성가 나의 가는 길 박희봉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다음 주에 예수동행 일기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우리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네, 이 시간엔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죠. 오감 찬송가. 자, 오늘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와. 아, 교수님. 네. 드디어 그 주가 오고 말았어요.
1: 정말 올 게 왔네요.
0: 네. 네. 오늘 다른 이제 그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과 또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께서 휴가를
1: 그렇죠.
0: 가게 되셔서 네. 네. 저희 교수님과 저 이렇게 둘이 함께 네, 인사를 네. 드리게 됐습니다. 네. 좀 특별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 한 주시지 않았을까?
1: 그냥 이 자리에 딱 오니까 네. 실감이 확 나면서 심장이 쿵쿵거리네요.
0: 그쵸?
1: 네, 오늘 여러분께는 네. 뭔가 빈 듯한 그러나 네. 비지 않은
0: 아, 그렇습니다.
1: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드려보도록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0: 아, 지난주는 저희가 국악과 또 양악의 어떤 퓨전으로 네. 좀 네, 새로움을 네. 선사해 드렸다면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은방울잠의 새로운 찬송가 도전기 같은 느낌으로
1: 데뷔곡이 예. 되겠습니다. 네.
0: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좀 잘 지내셨는지 그래도 근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하은 PD님과 제가 네. 싱어 이 메인 보컬 담당이다 보니
0: 그러니까요.
1: 그게 적잖이 긴장이 되면서 제가 우리 예고 때부터 네.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네. 성장해온 그 성악 전공한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청소 시간에 늘 뭘 했냐면요. 한 팀이었거든요.
0: 예. 네.
1: 청소를 이젠 괜찮겠죠? 하는 많이 흘렀으니까
0: 아무래도
1: 네. 그 잘 하지 않고 일단 한 친구는 그랜드 피아노에 앉고
0: 네.
1: 한 친구는 지휘를 하고 한 명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전공이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바이올린 전공인 저는 네. 노래 또 다른 와. 바이올린 전공이었던 친구는 피아노 그리고 이제 성악하는 친구는 지휘 왜냐 바꿔서 해야 아. 재미가 있거든요.
0: 네네네.
1: 제가 메인 싱어였다를 상기시켜주면서 넌 우리의 메인 보컬이었다 하면서 설명을 좀 이렇게 해줬어요.
0: 네.
1: 앉아서 부를 때 다리를 딱 붙이고 엉덩이 힘을 주고 이렇게 호흡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안 되겠는데? 이랬더니
0: 단칼에 거절하셨군요.
1: 네, 그냥 하던 대로 힘 빼고 해라. 그것이 가장 그냥 네가 드러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희가
0: 예.
1: 통화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컨셉은 네. 몸에 힘을 뺀다입니다. 그리고 일단 멀티가 될지 알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 건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맞아요. 자리를 옮길 예정이라서 일단 오늘 제가 두 가지 다 할 수 있게
0: 네.
1: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몸에 힘을 빼는 거.
1: 네.
0: 잘하고 싶으면 힘이 들어가서
1: 그러니까요.
0: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네, 오늘은 저희 둘 다 힘을 빼고
1: 네.
0: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1: 그렇죠.
0: 찬양 불러드린다.
1: 네, 네.
0: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주제 찬송가 어떤 찬송가죠, 교수님?
1: 네, 오늘 찬송가는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이 찬송을 준비한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첫 찬양 들으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은 PD님께도
0: 네.
1: 가사 한 부분들을 조금씩만 바꿔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을 드린 지점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금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전도를 힘쓰고 싶어서 믿는 자들이 얘기를 건넸을 때
0: 네.
1: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교회에 가면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보니 그분의 얘기는 그랬어요. 무조건 기본값이 죄인이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한다. 나의 죄는 무엇이냐. 세상에 죄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어렸을 때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이 나면서 이 찬송을 딱 보면요. 여러분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이 첫 가사입니다.
0: 네.
1: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이 찬양을 만나면 더럽

0: 아멘.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늘 주제 찬송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원래는 찬송가를 듣고 저희 곽준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1: 그렇죠.
0: 네 오늘은 네 부제 중이시기에
1: 네.
0: 저희가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을
1: 네, 네 저는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찬송가 아래에 있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하은 PD님과 제가 교독을 하고서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저부터 읽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0: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1: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0: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0: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0: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0: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0: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0: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0: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0: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0: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0: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1: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0: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1: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0: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0: 여러분께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저는 제가 별표를 쳐놓은 구절이 네.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먼저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요. 하나 더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자리다 라는 아멘. 말씀 오늘 깊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1: 아멘.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특별히 찬송가를 함께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얻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1: 네, 오늘 교수님.
0: 네네.
1: 네. 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네. 이 찬송가로 함께 할 텐데요.
0: 네.
1: 네, 먼저 이 찬송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부터 알려주신다면서요?
0: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기본적인 간단한 지식들을 나누고 이제 뒤쪽으로 옮겨서
1: 네. 네,
0: 건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4분의 4박자이고요. 제가 늘 풀어드리듯이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네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집주인은요.
1: 네.
0: C플랫과 미플랫이 붙어 있기 때문에 B플랫 메이저라는 마지막에 C플랫으로 끝나거든요.
1: 네.
0: 그러면 내림 나장조라는 그 친구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으뜸음이라는 그 주인장의 음정을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 거고요.
1: 네.
0: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리듬 중에 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0: 여기 오랫동안 모든 죄가 운데 빠져. 네, 여기 있는 부분들의 부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당겨보고 뒤로도 당겨보는 시도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1: 네.
0: 그것 이전에 여러분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단어들이 우리 새신자들에게 상처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을까에 우리 하은 PD님의 개사를 한번
1: 네.
0: 먼저 들어볼까요?
1: 네. 저는 일단은 개사의 가장 기본이
0: 네.
1: 이 원 의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0: 그렇죠.
1: 뭔가 그 단어의 뉘앙스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요.
0: 네.
1: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두렵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이라고
0: 네.
1: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1: 네.
0: 저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정도면
1: 네.
0: 더럽다보다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좋은데요?
0: 네,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 우선은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0: 네.
1: 그다음에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0: 네.
1: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악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0: 네.
1: 근데 이게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떠난 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네요. 예. 죄를 지을 것이.
1: 거룩한 곳으로 그냥 향하자. 이런 느낌으로.
0: 너무 좋습니다.
1: 좀 스스로도 아쉬운데 교수님은 네. 좀 어떻게 하셨는지요?
0: 저는 뇌물을 쳐놓은 곳들이 꽤 많은데요.
1: 네.
0: 앞에 어렵기가 말고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3

0: 소셜로 조금 지나가서
1: 네.
0: 죄의 깊은 잠과 제가 생각해봤어요. 믿지 않는 친구가 나한테 나는 죄의 깊은 잠을 잔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근데 이게 리듬에 맞으려면
1: 네.
0: 죄의 깊은 잠과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1: 그쵸.
0: 어려움을 뒤로 저는
1: 어려움을 뒤로.
0: 뒤로 뜬 세상의 꿈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 어렵네요.
0: 바꿔보자고 하고서도
1: 네.
0: 어려운 일들을 뒤로 하려면 일단 하은 PD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1: 차단해야
0: 된다.
1: 한다.
0: 차단, 탈차단을 해야 된다. 네.
1: 네.
0: 그리고 저는 한 군데 더꼭 바꿔주셨으면 싶었던 것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1: 네.
0: 우리가 아무 공이 없나요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물론 이제 찬송가의 가사가 또 이제 어떤 이 성경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있어서
0: 네.
1: 그대로 부르는 게 가장 좋지만
0: 네.
1: 저는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함을
0: 너무
1: 얻어 이렇게 한번 부르면
0: 좋습니다.
1: 어떨까?
0: 너무
1: 예,
0: 좋습니다.
1: 우리의 공로가 없다가 아니라
0: 네.
1: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또 네,
0: 그렇죠.
1: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려고 합니다.
0: 정말 한 칸만 더 들어가면
1: 네.
0: 우리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1: 아멘.
0: 딱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을 뿐 그것이 너무
1: 그렇습니다.
0: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어렵기가와
1: 네.
0: 죄를 이제 뒤로 하고
1: 네.
0: 그거 말고는 나는 조금 이 창작력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은 PD님께 지금 다 여쭤봤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기독교에서는 기본값이 죄인인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어떤 간증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의 모습을 투영해서 얘기할 때 이해도가 조금 빠르고요. 아, 너는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아닐지라도 저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1: 네.
0: 까지 하고 제가 자리 이동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교수님께서는 이 피아노의 반주를 또 해주시면서 이 오감 찬송가를 함께 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자리 이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1684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샬롬, 여기는 성수동 베이커리 골목입니다. 아침에 방송하시는 피디님 교수님을 뒤로하고 홀로 이 행복을 누리니 죄송하네요. 힘얻어서 돌아가겠습니다. 내려가면 만난 것을 깨요라고 하셨는데, 예, 우리 아마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네.
0: 오,
1: 예,
0: 네.
1: 이 휴가를 잘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네요. 박준민 목사님께서.
1: 네, 그렇게 말씀해
0: 그러면은,
1: 주신 것
0: 네,
1: 같아요.
0: 마음에 새기고 있겠습니다. 맛있는 거. 네.
1: 네.
0: 자, 오늘의 찬양을, 여러분, 제가 마이크가 꽤 멀리 있어서 오늘 하은 PD님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1: 어머,
0: 같고요.
1: 어떡하죠?
0: 네. 일단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B 플랫 메이저는 C 플랫이라는 들리실까요?
1: 네, 들리고 있습니다.
0: 요게 주인이고요. 일단 1도, 4도, 5도라는 그 화음을 가지고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B 플랫의 주인 화음들은요. 요게 1도고요. 요게 4도.
1: 네.
0: 요렇게 1도, 4도, 5도, 1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건 지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1절에 하은 PD님과 제가 여러분께 얇은 목소리로 목사님의 중후한 목소리는 좀 빠졌지만
1: 예.
0: 한번 찬양을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오늘 정말 둘만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 뭐 저한테 그렇게 말씀 주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의도적으로 못하기 담당을 했던 것이지 아닌가요, 피디님?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저희가 1절 찬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반주 듣고 갈게요.

0: 아멘.
1: 제가 들어보니까 예. 우리 하은 PD님은 기교가 있으시네요.
0: 아 그래요?
1: 테크닉이 있으세요. 뭔가 이걸 딱 꾸며서 부르시는 그 첫 소절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정확도 요 정도인데 하은 PD님은
0: 아 제가 기교가 있어요.
1: 확실히 오늘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아하. 드는 그런 기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걸 들려드리고 싶냐면요. 부점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땀빠밤 이런 걸 저희가 원래 만나는 정상적인 부점이라고 하면 반대로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그러면 네. 나은 PD님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두 소절 정도만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네. 원래 정석으로는 요거인데 바꾸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0: 앞에는 어떤 찬양대의 느낌이라면 네. 뒤에는 약간 뭔가 워십팀의 느낌이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1: 굉장히 비유가 예. 건강한 비유셨는데 저는 어떤 네. 생각을 했냐면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부점의 위치를 바꾸는 순간 조금 경박한 느낌의 이게 따라리럼 이거랑 따다다 굉장히 맞아요. 반대급부로 네. 튀기 때문에 듣기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음성이 하은 PD님과 저의 소프라노 음성을 두 개를 들으시잖아요. 네. 저희가 파트를 나눠보고 싶지만 제가 멀티가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아, 건반을 치면서 알토로 내려가기 너무 예.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 요거를 또한 4개의 마디 정도만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우리 목사님이 담당하시던 파트가 이쪽 왼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조금 낮은 음역대를 감당을 하셨었는데 요걸 제가 베이스를 빼고요 네. 테너하고 소프라노만 한번 쳐서 들려드려볼게요. 오늘 저희가 들리는 그런 음성의 색상입니다. 가볍기가 하얗죠.
0: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같네요.
1: 그렇죠. 네. 이게 무게감 없이 풍선이 위로 확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사성으로 채우면 이런 꽉 찬 느낌이 납니다.
0: 확실히 다릅니다. 네.
1: 여러분 또 빈자리는 빈자리대로 여백의 미를 그래서 다시 채워졌을 때 그 감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들려드려 봤고요. 보통 음정을 이렇게 중간에 간주를 거친 다음에 2도를 높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만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은 파샵으로 그 다음은 솔로 솔샵으로 2독씩 상승할 때는 어떤 긴장감을 유발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조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걸 2도씩 아래로 내리면 네. 어떤 느낌이 들까? 그러면 맨 처음은 오랫동안 모든 요 파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 파에서 미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플랫이 붙었던 자리에 샵이 붙게 됩니다. 아마 한 PD님 제가 첫 음만 들려드려도 같이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0: 네.
1: 첫 음 치고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0: 네.
1: 2절로 갈까요?
0: 좋습니다.
1: 첫 음 미입니다. 시작. 미.
2: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1: 자 여기 미로 내려왔던 걸 하나만 더 내려볼게요. 2도 미 플랫으로 그러면 시밀 아래 플랫이 붙게 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둘 시작
2: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1: 더 내려볼게요.
0: 아, 더 내려가요?
1: 네.
0: 네.
1: 내려가면 요렇게 레가 주요 음이 됩니다. 네. 이건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둘, 시작.
2: 오랫동안 모든 죄가 흩어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1: 느낌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파에서 미로 미플렐레도도 이렇게 쭉 내려오면 하은 PD님은 어떠세요? 이게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인가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0: 힘도 좀 빠지고 네. 뭔가 분위기도 좀 처지고
1: 네. 네,
0: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1: 네, 네.
0: 이게 장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부르는 데 있어서 부담은 없다.
1: 아, 음정이 낮아지니까요.
0: 네.
1: 그렇죠. 그렇지만 저번 주에 목사님이

0: 말씀 주시기로 저희의 강점은 고음이라
1: 고음에
0: 그랬어요.
1: 있다.
0: 고음이 있다고 하셨기
1: 포기할 수
0: 때문에
1: 없죠.
0: 네.
1: 예.
0: 여러분 우리가 후렴구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볼게요. 근데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하고 끝까지 갔을 때이 찬양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1: 그러네요.
0: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멘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문장에 종결을 맺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서 저희는 아멘을 만들어 볼 거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여러분과 함께 후렴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0: 둘, 시작.

0: 그 다음에
1: 아멘.
0: 어, 황 PD님 대단하신 게 네. 아멘의 음정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네. 으뜸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 조의 으뜸음은 C플랫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걸로 끝나야 한다는 걸 아쉬웠던 거랑 마찬가지죠.
1: 감사합니다.
0: 자, 네. 여러분, 오늘 찬양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2도를 내려갔을 때, 2도를 올라갔을 때, 그리고 베이스라는 어떤 중후한 음이 빠졌을 때, 그리고 아멘이 있고 없고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요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한피디님 요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1: 네. 작은 별.
0: 그렇죠. 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첫 테마입니다. 여기에서 테마는 도도 솔솔랄라솔 파파미미렐레도가 되겠죠.
1: 네.
0: 그러면 변주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테마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변주는 오른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네. 와우.
0: 들리십니까?
1: 네, 너무 잘 들립니다.
0: 자, 이 테마가 왼손으로 들어가면요. 왼손이 네. 화려해지게 되겠죠.
1: 느낌이 아예 다르네요.
0: 왼손으로 몰았을 때도 선율은 네. 오른쪽에 살아있습니다.
1: 네네.
0: 어떠세요? 간단한 그 선율을 가지고도 오른손을 화려하게 만들므로써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왼손을 화려하게 만들므로써 변화시킬 수도 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저희 어머니께 잠시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1: 갑자기요?
0: 네. 예. 어렸을 때 정말 무섭게 배웠던 곡이거든요.
1: 아, 그래서 이 반짝반짝 작은 별을요?
0: 이 변주곡을요. 왼손과 오른손의 배열을 아직도 잊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한 두 음 정도 미스를 냈지만
1: 예.
0: 그래도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무섭게 배웠던 피아노를 제가
1: 네.
0: 찬양 시간에 쓰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다 쓸 때가 있다는 부모님 말씀이
0: 그러게요.
1: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찬송가를 제가 코드만 쳐드려 볼게요.
1: 네.
0: 코드만. 그러면 이번에는 하은 PD님의 음성으로만 들어도 괜찮을까요?
1: 아, 그럼요.
0: 네.
1: 네. 전 자신 있습니다.
0: 네네.
1: 늘 전 자신 있어요.
0: 네. 그리고 여러분, 네. 4분의 4박자는요, 강약, 중강약인데, 제가 들어보니 하은 PD님 기본으로 약간 탑재하고 계세요.
1: 아, 그래요?
0: 강약, 중강약을.
1: 어떻게 됐을까?
0: 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몇 절로 하실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0: 몇 절로 불러주실 건가요?
1: 1절 하고요. 아까 네. 저희가 개사했던 대로
0: 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들어갈까요? 그 다음 코드 맞춥니다.

0: 와, 너무 놀랬어요.
1: 저는 행복했습니다.
0: 아니,
1: 예, 들으시는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0: 여러분,
1: 행복했습니다.
0: 정말 제가 또 숨어있는 보석을 발굴해냈네요. 저한테 묻혀서 약간 뭔가 음악문점에 묻혀서 가셨던 거지. 황피디님 굉장히 음정과 그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1: 그래요.
0: 좋으시네요. 앞으로
1: 감사합니다.
0: 저는 혼자 부르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아유,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0: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결하고 단순한 요 음성으로 들려드렸다면, 만약에 이걸 왼손에 집중해서 우리가

0: 변주를 시킨다면 어떻게 풍부하게 넣을 수 있을까? 얘기로 치자면요, 온갖 미사여구를 한번 다 넣어보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 네.
0: 황 PD님 이제 한 번만 더 부탁을
1: 아,
0: 드릴게요.
1: 그럼요.
0: 네,
1: 예,
0: 오늘
1: 준비되어
0: 뭐
1: 있습니다.
0: 네네 솔리스트로 오늘 정말 너무 좋네요. 그러면 제가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풍성함들을 피아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지 한번
1: 예. 제가
0: 들려드려 봅니다. 너무 좋으신데요?
1: 아니, 좋은 거 맞아요, 교수님?
0: 아니, 저만 이제 누락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 오늘 목사님이 자리를
1: 잠시만요.
0: 비우시고 저만 이게 뭔가 이상해졌다는 생각이 잠시 들지만
1: 아니요,
0: 여러분,
1: 아니요, 아니요.
0: 너무너무 좋으셨죠?
1: 아니, 심지어 지금 전승훈 자매가 문자를 줬거든요.
0: 네네.
1: 거의 조수미였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조롱 아닌가요?
0: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봤을 때 정말 그 가느다랗고 아름다운 음성을 오늘 정말 들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 하고 사실 저는 이 손가락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은 조금 어려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뭐 대단하게 뭐 극동 오페라 내지는 어떤 판소리 이런 걸 들려드리지는 못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 못 보시던 단어가 있으세요. 신증복음가 191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디님 혹시 신증복음가라고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0: 굉장히 개척교회 시절에 매우 옛날에 나온 찬송가에 증, 무언가를 새롭게 더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매우 옛날부터 불러졌던 복음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따라 부르기 쉽게 모든 리듬이 단순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다른 것 없이 똑같은 박자로 화성만 맞추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전에 제가 온갖 미사여구를 넣어보겠습니다 하고 화려하게 뭔가 변주를 시켜보려고 애를 쓰게 되면 어떤 가사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잠시 해봤고요. 매우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질 때부터 함께했던 오래된 그런 복음가이다라는 걸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역사의 어떤 그런 손때가 묻어있는 그런 찬송가네요.
0: 네네. 그래서 오늘 하은 PD님과 제가 꾸며드리는 건 이 정도로 해드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찬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 네.
0: 2절, 3절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 이번엔 교수님도 함께 불러주시나요?
0: 네, 그렇게 갑니다.
1: 좋습니다.
0: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강약, 중강약 저희도 한번 살려보고요. 아멘까지 쭉 한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번에 그럼 부를 때는 원곡 가사대로 그대로 쭉 부를까요?
0: 네. 2절과 좋습니다.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0: 아, 네. 서울 바하합창단의 음성으로, 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또 함께, 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요, 교수님. 저희가 지난주엔 되게 화려하게 무언가를 막
1: 그랬죠.
0: 했다가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담백하게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 되게 이것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1: 네,
0: 같습니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시점도 있고 또 필요할 때도 있죠. 늘
0: 맞아요.
1: 같은 것은 조금 무료함을 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기시키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간에서는 그런
0: 네.
1: 시간이 되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0: 아멘.
1: 네.
0: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거, 찬송이라고 하는 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화려한 기교나 아니면 어떤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한 분을 진짜 나의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1: 네.
0: 불러드린다면 이게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또 찬양으로 받아주시지
1: 아멘.
0: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아까 저희 찬양할 때 어떤 분께서 저도 얇은 목소리를 보태요. 함께
1: 어머,
0: 부르겠습니다라고
1: 너무
0: 하셨던 네,
1: 감사드려요.
0: 8532번님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오늘 또 오돌돌 6번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1: 네.
0: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교수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어디서도 못 들을 오감 찬송가 그저 감탄 중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1: 그러게요.
0: 네, 1360번님, 짝짝짝 두분 목소리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아침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교수님 되게 좀 특별하게 또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 있더라고요. 가진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특별한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1: 네,
0: 있으시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사실 극동방송에서 광고도 내주고 계셔가지고,
0: 네.
1: 네, 저희가 열심히로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 중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다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방송국에 와서 함께 연주도 했었고요. 여러분께
0: 맞아요.
1: 응원의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피디님이 오늘 그래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다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생각했을 때 피디님이 주신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다교는 어떤 친구인지
0: 네.
1: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정말 뭐 통상적으로 밝은 아이입니다 이런 얘기는 기본이고요.

0: 다교는 무언가 확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물론 가끔 눈물을 보일 때도 있고 네. 어렵다고 얘기를 나눌 때도 있으나 그것 이상으로 확대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 이상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감추지 않습니다. 자칫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님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걸 꺼려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친구들과 함께한 지 10년이 이미 넘었고요. 처음에 우리 다교를 대했을 때는 저도 적잖이 어려웠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다라고 고백드려봅니다. 아이가 저를 익숙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런 사제지간이고 어떻게 보면 엄마와 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내고 있지만 처음은 결코 제 마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문을 열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그런데 여러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교 얘기를 제가 방송에 살 수 있는 것도 다교와 다교 어머니의 배려 또 아버님의 그 어떤 마음의 열림이 없고서는 제가 여러분께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 울산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네. 다교와 함께 토크 콘서트 더 엄밀히는 다교의 독주회 같은 느낌의 연주가 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어떻게 감사합니다.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서 문의 전화를 주세요. 언제 몇 시냐 정확히 네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전송 무료고요. 여러분 다교의 기교를 보여드리는 자리도 뭐 일부분밖에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나를 들려드리는 자리도 맞지만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간 가졌던 편견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꼭 나누어 드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어서 그 토크 콘서트의 진행자로 제가 함께 한다는 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1: 네.
0: 발달장애라는 것은 물론 뭐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양상은 정말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가 한 단체만 더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루체 예술단과 함께 하고 그 장애인 그 문화예술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루체 예술단은 저희 후배 선생님이 운영하신 단체이기도 하고 네. 우리 송승주 대표가 함께 하는데 정말 좋은 일들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금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서류 작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응원의 메시지 하나하나도 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내년에 다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큰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나라고 생각하고 잘 대접하고 잘 보살피라고
1: 아멘.
0: 그 사명을 다교와 함께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연주회를 준비 중입니다.
1: 네. 이번에 교수님께서 또 직접 진행자로
0: 네.
1: 네, 또 하시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귀감이 많이 되고요.
0: 네.
1: 실제로 저는 이제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다교양이 바이올린을
0: 네네.
1: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연주하는
0: 맞습니다.
1: 걸 제가 봤잖아요.
0: 네.
1: 네, 보는데 그냥 너무 예쁜
0: 맞아요.
1: 정말 너무 예쁜 소녀가
0: 네.
1: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와서
0: 네.
1: 열심히 바이올린을 켜는 그 모습이 천사 같았거든요.
0: 참 꾸밈이 없죠, 다교가.
1: 네. 네. 순수하고 맑은 게 저런 거구나
0: 네.
1: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동일한 감동 느낄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0: 네.
1: 네.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0: 오는 8월 23일 주일 5시에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연주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조금은 소외되어질 수 있는 친구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1: 아멘. 우리 오들들 6번님 여다교양 정말 축복합니다. 나도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중증 자폐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지라 우리 임수희 교수님 같은 분을 우리 아들도 만날 수 있기를 기도 중입니다.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이 마음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맑고 순수한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자리에 참석

0: 참여를 해주시면 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이제 오감 찬송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좀 어떠셨는지요, 교수님?
1: 저는 오늘 다교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나는 그런 제자들 중에는 어려운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만 저한테 보내실까요?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마음을 살려주는 것이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우선시 되어지는 아이들,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아이들만 순차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반대급부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아이들 정말 열심히 잘 돌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를 간증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게 소재거리는 충분하니 방송이건 어떤 곳에서건 우리 아이의 얘기로 간증을 삼는 일이, 그 얘기인 즉슨 우리 아이와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절반은 무슨 협박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한테 계속 제가 다른 거 잘할게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교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교는 숨기는 것이 없는 것이 참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작년과 올해를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고요. 물론 우리 아이가 그 사춘기라는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 가장 어려운 당사자였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여러분과 쉬운 클래식을 나누고 이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있을 수가 없었었다고 이제 와서는 정말 고백을 드려봅니다. 다만 저를 살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뭘 했냐면요,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틀어놓기만 했어요. 듣고 싶은 방송, 듣고 싶지 않은 방송을 가리지 않고요. 네. 그냥 틀어놓기만 했어요. 온 집에 극동방송이 그냥 들리게, 나의 차에서 그저 극동방송이 들리게. 제가 기도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근데 지금쯤에 와보니 여러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했을 때, 아이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닥까지 엎드려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무서운 상황에 여러 번 처하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 물론 아직도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고백하기로는 극동방송이 저를 살렸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극동방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들으시면 예. 네, 그 멘트 나오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을 살리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지금 계실 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둘러싸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심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깊은 터널을 나아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0: 아멘. 어쩌면 쉽게 꺼내기 어려운 그런 또 이야기셨을 수도 있을 네. 텐데,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또 나눠주시고 응원의 말씀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가 비단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박혀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도 방송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저만 있어서 좀 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물론 우리 교수님, 우리 그 목사님과 전송은 자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1: 네, 허전합니다. 네,
0: 허전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의 은혜가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다시금 풍성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감 찬송가, 오늘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자원으로서 성령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나눴는데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그 한 핵심인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 성령에 대한 삶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화나 능력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합니다. 단순한 감화나 능력인 것처럼. 그런데 그분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대이임령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대임령의 일부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침례를 베푼다는 말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침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말 자체가 단수, 복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영어는 철저하게 이 숫자를 분명하게 하죠. 하나면 반드시 어라는 관사를 붙이고요. 복수면 반드시 S를 붙이죠. 그 복수 형태를 띄죠. 근데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면 이름이 복수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름이 단수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대의임령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 두 번째, 보혜사 성령.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지칭할 때 보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보혜사는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원어는 헬라어로 쓰여있잖아요, 신약성경.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이 필요한 구절들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충분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이 확대 성경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보면 보혜사란 단어를 7개 단어로, 영어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대 성경에는 돕는 분, 헬퍼, 그러니까 컴포터, 위로하는 분, 애드보컷, 변호자, 인터세서, 중보자, 카운셀러, 상담자, 스트렝트너, 강건케 하시는 분, 스탠바이, 곁에 계신 분.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속에 계시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구절들은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매우 슬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 안에서 또 뭐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 돼요. 왜요? 이렇게 말하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왜 유익이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각 성도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동일한 일들을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이라는 거죠. 엄청난 내용이죠. 두 번째, 큰 두 번째, 구원과 성령.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여러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9절에서 10절, 또 15절, 16절에 보면 아는데요. 자, 9절에 10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용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게 다 한 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다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명백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음 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 앞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잖아요. 이 구절처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주하시는가?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큰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제가 기본적이라고 강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려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그 핵심적인 요소 네 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 중에 결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요, 아주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원하되 마치 잘 길들여진 애완고양이처럼 우리가 원할 때 우리 품에 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 가까이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마음이 꿀꿀할 때 나 위로해주고, 나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해주고, 이런 예수님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길들여진 고양이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라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다지파의 사자,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원하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사람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을 때 네 번째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과 관련해서
주제별

성경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 사전인데요. 영어로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Th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Tool for Topical Studies라는 책 제목인데요. 런던에서 출판됐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교회에도. 근데 우리 개인들이 도전들을 직면하고 다양한 도전들, 또 다양한 결정을 해야 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든, 그것이 어떤 통로를 또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든, 그 말이죠.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제가 보기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의 음성의 성격을 제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으로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데, 거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된다고. 뭐죠? 닥터 T. 조지가 말한 것을 인용했죠. 미 남침례 교단 학자인데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말 잘 표현했거든요. 역시 학자들이라.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걸 머리에 딱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하나하나는 배워야죠. 어떻게 성령의 뜻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것인가, 이건 배워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매우 잘 요약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영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건 등등등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입니다. 아까 주제별 성경 사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제별 성경 사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소제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나열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역시 열왕기상 18절, 18장 12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부흥에서 출애굽기 33장의 사건, 그러니까 3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저들이 금식하면서 모든 단장품을 제외하고 회개하거든요. 아까 33장 4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에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아니었다.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테니 너희 혼자만 가거라. 내가 천사를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0: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207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섬겼다 수년 전에 은퇴한 알트 킨들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이게 한국 번역된 책 제목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 대한 민감함이다. 이 말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잘 표현하거든요. 반복적으로 묻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사역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교육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네 가지를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제가 일부분들을 기초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기초적인 면에서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않은 게 얼마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깨닫고 돌이키고 살기를 추구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올여름 폭염의 아우성입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고온 다습한 날씨는 사람들을 금세 지치게 하고 온열질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해서 무탈하게 지나야 할 텐데요. 휴가철이라서 할까요? 예배당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었네요. 어느 곳에 머물든 예배생활 잊지 마시고요. 더위에 부대끼면서도 가을 결실을 향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저 자연의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또 느낀다면 더 깊은 믿음 생활로 이어질 겁니다. 홀리 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서하연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먼저 듣고요.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전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이 더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시죠? 이 방송을 어디 해변에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방 안에 있는 게 가장 시원하고 좋아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열심히 또 이 더위에도 일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요. 또 이 사연과 함께 우리 서로 위로도 받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324님 네, 오늘의 사연으로 선정되셨네요. 유치원 시절 목사님께 추천받은 방송인데 듣길 잘했어요. 은혜가 넘치네요. 전 43세고요. 4년 투병 끝에 이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2027년 1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게 원인 불명이라 진단도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적 없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듣고 싶네요. 네, 0324님 사연인데 이런 사연은 단언컨대 다른 채널들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연이죠. 유치원 시절에 목사님께 추천 받았다고요? 네, 우리 극동방송은 그렇게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하거든요. 그 전파 선교사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작은 금액이 이 전파로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데 모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마이크, 여기 의자 다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의 또 간절함과 성실함이 더해지는 방송이 극동방송이라서 언제나 이 시간이 저 역시 은혜스러워요. 저 역시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치원 때 방송 프로그램을 추천받으셨어요. 네, 듣길 잘했어요. 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듣길 잘했어요.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좀 아끼고요. 자, 은혜가 넘치네요 하시면서 자, 43세가 됐습니다. 유치원 때 추천받았는데 자, 4년 투병 끝에 포기한 상태예요. 이유가 2027년 1월 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 남았잖아요.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세상 채널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져요?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긴 자, 승리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모든 게 원인불명이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단도 없거든요? 그런데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다만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무섭고 왜 두려워요? 물론 그 환경이 무섭고 환경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렵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보이던 것이 안 보인다는 거는 공포예요. 괴로움을 넘어서 공포입니다. 오늘 보이는 게 내일 안 보인다. 공포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분명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형제, 가족들, 어떤 마음일까? 그걸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정말 컸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0324님 네, 아직 남았네요. 우선은 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더 놀라운 간증거리가 돼서 이런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 하고 간증하는 그 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시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원인 불명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가

글쎄요. 지금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원인 불명으로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셨다면 원인 불명으로 치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그러나 그 원인, 치유되는 원인은 우리는 알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이 시간 우리 0324님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뭐 건강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마음적인 것이 됐든 지식적인 것이 됐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그래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소리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드높은 새들의 노랫소리며 해변과 계곡에 가득 찬 사람들의 웃음소리, 갯바위를 두드리는 파도소리도 더 생명력 있게 들려오네요. 거기에 더해 농부는 격양가로, 상인은 물품을 알리는 소리로 때론 읊조리고 어느 땐 외치듯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찬송으로 이 풍성한 소리의 계절에 은혜를 노래하죠. 부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롬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약속을 하고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기다리는 사람이 온다고 하고 그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변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을 확인하면서 그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다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날을 계산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개미나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죠. 그 깨어있는다는 것, 그건 뭐 늘 두려움 속에 살면서 긴장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 이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섬기고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를 용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명식, 조수진 등등이 함께 부른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 중에 있는 태산을 넘어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의 한 구절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일이 이어지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거나 늦어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에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세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 입은 이웃에게 다가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함께 하신 곡 김인식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박종호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또 CTS 찬송가 앨범 중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에는 물론 그 힘든 현실을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담겼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다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소망이 진실하다면 오늘의 나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고 화려한 성취보다 주님, 저에게 맡기신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또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박신화 콰이어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이 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마커스의 오직 예수뿐이네 보내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두근두근 라디오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인생에서 첫 몇 해 동안 그녀는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한 방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앤 셜리번 선생이 그녀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책임을 맡게 됩니다. 수년 동안 함께 노력한 결과 켈러는 셜리번이 손을 눌러 알려진 일련의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켈러가 10대가 되었을 때 셜리번은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자 켈러는 아주 흥분하면서 셜리번의 손바닥에 썼습니다. 오 선생님, 그 존재를 그렇게 부르는 거군요. 존재한다는 사실은 항상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이름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누구도 완전히 무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두근두근 라디오 첫 찬양으로요. 팝소프라노 복지은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유빌라 때 프레이즈 싱어즈가 부르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아름다우신 찬양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찬양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득 라디오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멘. 도미누스의 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이 오사. 클래식 카이어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듣고 오시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입니다. 그 어떤 장벽도 인간의 삼엄한 통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의 양식을 갈망하는 북녘 땅 동포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준 아주 특별한 선물, 바로 라디오에 얽힌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AM 주파수는 멀리까지 도달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폭이 좁아서 찾기가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 봄부터 수신 전용 라디오, 즉 채널 고정 특수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해 8월 27일에는 1000대를 보급했습니다. 1991년에는 이 라디오를 만나오라고 명명했습니다. 만나오라는 이름은 공모를 통해 채택된 것인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리고 라디오에서 오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의 양식인 만나를 나누어주는 라디오라는 뜻과 이 라디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보내주신 분은 당시 부천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애청자 이영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이 고정된 라디오가 북한에 들어가 자칫 발각될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대안으로 자가발전식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비상용으로 나온 이 라디오는 건전지가 없어도 자가발전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같이 건전지를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싼 곳에서의 활용도가 무척 높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솔라, 즉 태양광 방식을 경험한 라디오도 추가로 보급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맞춰 라디오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극동방송에서는 1987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라디오를 북한으로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외교포 가운데 기독의사들이나 기독단체,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는 중국 선교사, 조선족 사역자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보낼 때 풍선에 넣어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보냈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에서 구입해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남한의 물자들이 북한으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수월해져 방문객들을 통한 라디오 반입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 라디오를 전달받은 북한 지하교회의 한 군부대 담당 책임자는 이런 눈물겨운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온갖 심력을 다하고 계시는 아세아 극동방송위원회 사장 김장환 목사님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라디오 440대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목사님과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조선 땅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리라 믿으며 또한 하나님은 조선 인민을 영영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 지하교회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최근 만나오 라디오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듣는 데서 벗어나 2010년대 들어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북한 청취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USB와 SD카드 슬롯 장착, FM, AM 겸용 기능을 갖춘 라디오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조선족 사역자의 간절한 편지가 큰 계기가 됐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던 임전도사라는 조선족 사역자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장한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신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극동방송 청취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간절한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극동방송은 지금도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그곳 주민들의 눈높이와 환경에 맞는 라디오 또 도구들을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을 세우고 귀를 막으려 해도 어두운 땅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의 수많은 심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는 국경을 훌쩍 뛰어넘고 전해지는 복음은 그 어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가둘 수 있고 라디오는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전파를 타고 북녘 동포들의 가슴속에 심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땅에서 은밀히 라디오를 켜고 영의 만나를 먹고 있을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매체들이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0: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요리할 때는 조리법을 따라야 하고 여행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새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설명서대로 따라하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시사항 너무도 자주 잊거나 간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규칙과 규정,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는 유쾌한 제안 같은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실체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 해피데이 아카펠라 영어 찬송 한글원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은혜의 능력이 어떠한지 등등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제시하는 지혜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분의 말씀에 매 순간 의지하길 소망하며 찬송 두 곡 연이 함께 할게요. 국립합창단의 내 주의 보여주세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스리랑카에는 아나바스 스칸덴스라는 학명으로만 불리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가끔씩 물에서 나와 육지를 돌아다닌다. 보통 물고기들은 물 밖을 나오면 30분도 버틸 수가 없지만 이 물고기는 때때로 일주일 정도를 육지에서 지낸다. 어떤 물고기는 1km도 넘는 거리를 육지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일주일이 넘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과 떨어져서도 잘 살 수 있는 희귀한 종이다.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해부해 봤더니 다른 신체적인 특징은 일반 물고기와 다 똑같다. 다만 뇌가 조금 달랐는데 뇌에 달팽이관처럼 생긴 뼈가 있고 그 안에 물을 담아두었다. 이 기관에서 조금씩 물을 공급해 습기를 유지해주는 것이 육지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6일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 주일 하루의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비결로 여기고 귀중히 지키라. 주일을 경건히 지키며 영혼의 양식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The Wonderful World of God, The Allen Family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노아의 말씀 신호등이라는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전성구님의 기타 연주 찬송 달고 오면 그 말씀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목마른 자들아.

혹시 지금 나는 빈들에 서 있지는 않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네,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기도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고요. 성령의 담비로 은혜와 생명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안성진님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인데요.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행한 모든 행위는 참된 신앙이 아닌데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든지 또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찬양을 한다든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봉사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타락과 위선인데요. 위선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존재하며 마귀의 최대 공격 무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인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김과 봉사 또 헌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않고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들 나눌게요. 먼저 지선의 음성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으시고요. 웅기장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향기로운 나무에 너 근심 걱정 와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인도의 캘커타를 중심으로 소외된 이들을 보살펴온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바로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도 행복하게 가꾸고 다른 사람도 잘 도울 수 있으며 또 잘 웃는 사람은 어려운 시험도 이겨내고요. 남도 잘 위로해 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몇 번 웃으셨어요?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웃음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웃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요. 웃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썸머 스페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저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제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제 생애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제 대답이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게 제 삶에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던 이 최고의 사건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 살다 보니까 왠지 인생은 무엇일까 궁금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겼고 죽음 앞에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고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는 거고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착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제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교회 가서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니까 저를 전율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우리 아버지도 한 분씩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선택의 사랑 앞에 제가

0: 전열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고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놀라운 평안이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은 그 청소년 시절의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마치 박하사탕 한 봉지를 제 심장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기쁘고 설레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과 설레임은 저한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을 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당신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0: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0: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0: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1: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0: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1: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0: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1: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0: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0: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Tchau.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개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썸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가십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유영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0: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성경의 무림 곳을 찾아서 진행을 맡고 있는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은 지난 5월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열렸던 성경의 무림 곳 특별 세미나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전국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약 550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덴중앙교회 박봉렬 목사님, 레젠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뜨겁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직 말씀 선포 하나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던 간증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에덴중앙교회 박봉렬 목사님 말씀해 주실 거고요.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구역,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 선포 운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서울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박봉렬 목사님이나 무림고수 특별세미나 검색하시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혼자만 은혜받지 마시고 보시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박봉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겠습니다.
1: 저는 서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만에 30만 원 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겠습니까? 낮 예배를 1시까지 했습니다. 막 성령께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막 너무 신났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서 성도들이 오는데 세상에 여기저기서 오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거리, 1시간 거리, 40분 거리, 30분 거리 이런 거리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개척하고 나서 한 순식간에 한 3, 40명이 모여졌습니다.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요 만명 모이겠더라고요. 막 그런 믿음이 막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저희 시야에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개척한 목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찬위가 극동방송 복음성과 경연대 찬양 그 CCM 가수인데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불 끄면 밤, 불 키면 낮. 그래서 새 아이들을 지하에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목회가 이런 거구나. 막 성도들 하나하나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애가 셋이 있었는데요. 애는 둘 뒷전이야. 너무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세상에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회의를 했는데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 저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고서 예배 뜨겁게 드리고 동성기도하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대. 상의 좀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상의 안 한 게 뭐지? 세상에 그렇고 난 뒤에 일주일 있다가 3, 40명 되는 성도들이 썰물 빠져서 다 빠졌습니다. 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예요.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 빈 자리가 딱 쳐다보는데요. 저는 착하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숙맥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착하단 소리 많이 나쁘단 소리는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착한 아이 중군이 있어가지고 남을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남을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말은 제 자체가 일단은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갈 때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다. 너무 물질 설교를 많이 한다. 그리고 너무 기도를 강조한다. 너무 기도를 강조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맞는 얘기 같아. 왜? 제가 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 나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기도했는데,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었는데 그 빛도난 그 공간을 보면서 막 절망감이 밀려들었는데요. 여러분 절망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죠? 절망감이 밀려들으니까 설교가 안 돼요. 기도는 더더군다나 안 돼요. 무릎 꿇으면 잠만 와요. 11시 예배인데도요. 11시가 됐는데도 10시가 됐는데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 토요일 날 내내 준비하는데도 설교 준비가 안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너져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모습 보면서 그냥 목이 터지도록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이 자리에 기도한다고 앉으기만 하면 졸고 저도 왜 졸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막 내리 누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한테 복렬아 20일 저녁 기도를 하거라. 그래서 또 21일 저녁 기도를 뭐 우리 집사람하고 몇 명 남은 사람들 하고 21일 이제 저녁 특별 기도회 하게 됐습니다. 그 21일 하는 중에 아니 그 나갔던 그 빈자리가요 어느 순간에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는데 정말 그때는 그게 몰랐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드리고 나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 섭리한다는 걸 그때는 모르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이고 설교 잘했기 때문에 모이고 이렇게 제가 그때는 이제 철부지처럼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리고 3년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 지하에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냄새 나고 또 안 오는구나. 왔다 또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지상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상 성전을 바라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상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었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무너졌어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절망 밀려왔어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 붙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요. 외부적인 환경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지상 성전을 꿈꾸면서 기도를 3년 넘게 쭉 하는데 2,500인데 이사간 교회가 7억짜리 건물이 나왔는데 그 건물 앞에 딱 서니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복렬아 이거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안 들렸는데 들렸어요. 우리 집사람은 동고차에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찬미 데리고 내려오지도 않아. 근데 저는 붉은 벽들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복렬아 이거 내가 너에게 준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비전만 주시지 물질은 안 주는 거. 아니 비전은 주신데 돈은 안 주셔. 그래서 저는 이거 주신다고 하셨으면 돈 주는 줄 알았어요. 돈은요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믿음을 본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까 내가 믿고 뛰어듭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터인데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하나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그러면서 2,500에서 7억짜리 건물로 점핑을 했어요. 그러면은 청와대같이 크니까 성도들이 오지 않겠어요? 세상에 3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이게 너무 퀘스천 맞고 했어요. 왜 그렇지? 그런데 다른 교회다 지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드릴 말씀하고 나가고 목사님 좀 식사 좀 같이 식사하고 마지막에 또 나가고 밥 먹기도 두렵고 약속 잡는 것도 두렵고 한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목사님 서운해하지 말고 들으래. 벌써 서운해졌어. 시험 들지 말고 들어보시래. 그래서 벌써 시험은 왔어.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요 드리고 싶은 말 있으면요 하지 마. 여러분 밥 사주고 우리 교회는 설교가 너무 깁니다. 너무 물질 설교를 많이 합니다. 누구누구는 교회 나간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제발 좀. 다 알고 있어.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 그분이 오락실 집사님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갔어요. 전세로 이제 1억 8천에 들어갔는데 당신이 환상 중에 봤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 큰 뱀이 한 마리가 걸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를 한테 팍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한 사람 드리고 안 드리고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한 영혼 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한다는 사실 알았어요. 사단이 문 앞에서 막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교회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 있죠. 난 죽어도 교회 안 가. 제가 그랬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갈 때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 죄가 나를 막

갖고 놀았었는데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악이 진을 치고 있는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집사 기도하는 그 집사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알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무림 고수를 향해서 왔죠. 사단이 우리 연조 안 무서워합니다. 우리 직분도 안 무서워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똑똑한 거 하나 무서워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인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말씀 앞에 벌벌 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말씀의 검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핵무기를 가진 자를 누가 어떻게 덤비겠습니까? 말씀을 가진 교회, 말씀을 가진 심령, 말씀을 가진 강단, 말씀을 가진 교회. 여러분 사단이 무서워 한 길로 왔다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떠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죠. 근데요 교회는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요 조금 있다가 또 떠나고요. 설교 한 번에 시험 들어서 떠나. 아니 그렇게 은혜 받고 목사님 하던 분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 난 예배 마치고요 계단에 내려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요 얼마나 예배 마리고 막 통성에서 막 해서 그 날 주일날 난 예배 설교 제목이 너희 중에 말다툼을 하지 말고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말다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듣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풍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화목하고 서로서로 용서하고 이래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거든요. 다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세상에 내려가다 보니까요 밑에 권사님들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와, 어떤 권사님은요 교회 오면서 일부러 오면 이렇게 하고 와. 쳐다도 안 봐. 아, 교회라는 게요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 한 교회에서 38년을 목회하면서 쓴맛 단맛 공중전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성전 그것을 구입하고 그리고 땅 네 채를 사서 성전 건축을 2018년도 8월에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뭐 여러분 박수 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땅을 살 때는 계약금만 주시 잔금은 안 주죠. 그러면 제가 헌금하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헌금하고 나면 꼭 저쪽에서 한 사람이 직접도 안 해. 옆에 목자 권사님한테 얘기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물질 설교가 많아. 저한테는 안 하는데 요 얘기를 김 권사님이 듣고 돌아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사모님한테 얘기해야지. 사모님은 듣고 있다 이거를 어느 타임에 전달을 할까? 왜? 또 의욕이 꺾이니까. 이런 수도 없는 날들을 땅을 사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17억어치 성전 대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30억 들여서 지을 때 빚 5억 가지고 성전을 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 마음은 두렵고 그때마다 떨리고 이거 계약은 해놨는데 될까? 잔금 날짜인데 될까? 정말 성전 건축이 될까?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외형적인 건 그렇고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함께하던 성도가요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서 나가는데요 그 나가는 뒤안길을 바라보니까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성전 건축을 해서 함께 막 애를 썼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가시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렇구나. 오죽 나갈 때 그분은 얼마나 실망스러우면 나갔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모습이 얼마나 와야 될 김 권사님이 안 왔어요. 그 빈자리 바라보면서 설교하면서 생각을 가. 왜 빠졌지? 아니 왜 연락도 없이 빠져? 질문에 답을 찾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왜 빠졌을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맨땅에서 헤딩해가지고 교회를 이만큼 올라오는 순간 제 가슴을 어떤 분이 환상 중에 보는데요. 여기에 새 말뚝이 하나 박혔더라고요. 여러분 소나무 깎은 말뚝 있죠? 안 썩는 거 소나무 말뚝이 박혀 있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만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늘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언제까지 맨날 기도해? 아니 권사님 좀 됐으면 알아서 해야지.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왜? 마음이 불안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파요.

세목회가요 늘 나가려고 하는 분들 시험 든 분들 가서 다독거리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시 또 기도하러 나와 기도하다가 다시 또 푹 주저앉아 그리고 무슨 사건만 있으면 두려워 떨어 걱정에 염려에 광야가요 똑같더라고요 우리하고요 홍해 갈랐어 여러분 3일 가다가 물 떨어졌어 그러면 홍해 가르신 하나님 물 줄까요 안 줄까요 물이 썩은 물이야 쓴 물이야 그럼 물 마시게 할까 안 마시게 할까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끌어낼 때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 안 책임져 줄까 근데 여긴 대답을 안 하시네 여기 책임 안 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맨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야 되고 목사님이 안수해야 되고 목사님이 신방 와야 되고 성도들의 무게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서운해요 아유 마귀가요 춤추는 이 도구가 있는데 이게 섭섭마귀예요 서운하면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서운하면 목사님도 없어 사모님도 없어 서운하면 성도들이여 이런 연약한 모습 광야를 통과한 그런 모습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양식 떨어지면 원망 불평을 뭘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는요 그때마다 어때 입이 나와 불평을 해 입이 안 나와서 속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예배를 빠져 그리고 입 다물어 그리고 얼굴에 눈빛이 탁하고 설교할 때 쳐다를 안 봐. 고개만 숙여.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매일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말씀을 잠언서 4장 8절 9절을 보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암송하고 싶으시죠? 저는 말씀을 암송하고 싶었지만 번번이 39절 49절 가면 다시 또 원위치더라고요. 애우는 것만 애우지 다른 것들이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일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빛 하나 딱 건네주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3월 전교 2003년도 3월 달에 3월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면서 39절을 애우게 했어요. 성도들하고 기도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었습니다.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아니 24시간 내에 한 절을 외우는데 그걸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9천절 암송을 해왔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많이 잃어버렸어. 근데 잃어버리지 아니한 말씀도 되게 많아. 그래서 운만 띄워주면 그 뒤는 줄줄줄줄줄줄줄 나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너무너무 좋다. 왜? 말씀을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03년도 3월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무림 고수에 네 번째 타임으로 딱 섰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저는 지사장님이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말씀을 높였어요. 얼마나 말씀하면서 2023년을 막 그렇게 해왔어요. 말씀 암송하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왜 여기에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암송을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관을 많이 씌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셨죠? 전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 사모하고 말씀만 읽고 싶어하고 말씀 암송 싶어하고 말씀의 능력을 지지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은 못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니까 설교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평신도들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 암송?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성경 암송인데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애워서 쓰는 건데 교회까지 와서 암송하라고 하면 부담된다고. 어떤 분은 진짜 그래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성경 암송 하잖아요. 저 그럼 교회 나갑니다. 아 참네. 아,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성경 암송 자꾸 얘기하면요 저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갑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아유 할 말이 없어. 어? 근데 그러는 사이에 성도들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춤추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교화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중심이 안 잡혀.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안 잡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리고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요? 아, 뺨 한 대 맞았을 때 정말 이 뺨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모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자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에게 식사 한번 대접한 사람 있어요? 너 두고 봐라. 너 언젠간 내 손에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바람이 불 때마다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 막 끌어집어내. 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려나. 우리 집은 애가 어떻게 되려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는요 얼마나 염려를 달고 살아.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이 성경에 300번 넘게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냥 두려움에 은사를 받았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 간단해요. 말씀 속 5분 시하고 뒤에 알고 나면 1, 2분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저는 23년 동안

수도 없는 시행착오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서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단톡방에서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거 뭐 여러분 여기까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미리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두운 데 많이 두셨고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어두운 굴 속에 얼마나 많이 오래 잤는지 몰라요. 저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무서움을 느끼게 하고 가슴이 작아지고 때때로는 우울해서 말도 되지 아니하고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말씀 선포 5분 샤우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거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암송해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도요 못해요. 오래 못해요. 그냥 하다 말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지기 한 달 전에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단톡방에 5분 녹음을 하는 기능을 2020년 2월 2일 날 코로나 그때 터진다고 예고도 없었어요. 한 달 전에 이 단톡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읊조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 낮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한 1분, 2분 정도 설명을 딱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거면 세계 교회를 말씀으로 가득 세울 수 있겠다. 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도에 유럽을 세 번째 갔다 오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유럽 보고서 입을 딱 벌려서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두 번째 갈 때는요 아 사실대로 봤어요. 세 번째 갔다 올 때는 텅 빈 교회들을 보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되겠구나. 행사 프로그램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아닌 행사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여서 여선교회끼리 막 밥 먹고 놀고 다니고 여선교회 가서 수련회 갔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와. 이제는 한국 교회가 승기를 잡혔다. 말씀 선포 5분 샤우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실습을 좀 할 거예요. 실습. 간증은 제가요 너무 많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없어서 간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교회마다 정말 많이 일어나요. 6년 동안 이 난소에 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선포 한 달 반 하면서 소개받아서 한 달 반 했는데 똑같은 병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혹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총각 때부터 결혼해서 설사 알고 보니까 설사병이 이건 우리 교우 간증이에요. 수십 년 동안을 설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소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최근에 기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설사가 멈춘 거예요. 와 놀라운 이 무림고수 3개월 됐어요. 이 나간지 하시면서 부산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잠을 못 잡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신기해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하고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왜?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 자기가 그동안에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오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막 문자를 장문자를 보내서 자기는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정말 엄청난 일들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톡방 좀 한번 여러분 가족 아니면 목자 방 단톡방으로 좀 들어가 봐주세요. 여러분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맨 왼쪽 하단에 플러스가 나옵니다. 나왔다 하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아, 예 감사해요. 똑똑하시네. 플러스를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 사진, 카메라, 통화, 선물하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왔다 예 해주세요. 예.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중간에 보면 파일 연락처 음성 메시지가 나와요. 음성 메시지 빨간 물결 모양이 나와요.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 빨간 버튼이 나와요. 빨간 버튼 나오죠? 거기에다가 그 아래 보면 간편 녹음 버튼 사용이 나와요. 그러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일 수 있어요. 간편 녹음 버튼 사용 좀 눌러봐 주세요. 그럼 이렇게 노란 게 나와요.

나왔다 하시는 분, 예. 오케이. 눌러봐 주세요. 빨간 거. 그러면, 점점점점점점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 책에, 제가 선포, 이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편집해 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펼쳐놓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따라합시다. 너희의 말이, 너희의 말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뭔지 알죠? 열 정탐꾼 얘기 듣고요. 40일 동안 갔다 와서 너희들 설레고 흥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냈더니만 갔다 와서 안악자손으로 시험 들었어요. 우린 못 들어간다. 우린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속았다. 돌아가자. 밤새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맹세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제가 목회한 걸 보니까 여지껏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절망하고 기도하고 무너졌던 나의 이 어리석은 이걸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죠? 아니다. 우린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막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열 정탐꾼들은 못 들어가게 하시고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했어요? 안 들어가게 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자.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듣기 전에 누가 들어요? 내 영혼이 먼저 듣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녹음을 시킨 거예요. 우리 성도들 주일날 낮예배 2월 2일날 낮예배 때 성도들하고 이렇게 쭉 시켰어요. 그렇게 하던 성도 이거는 암송이 아니거든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는 건데 말할 수 있는 교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1,102구절 가운데 뽑고 뽑아서 암송한 말씀 가운데 790절을 뽑았어요. 어떤 말씀? 승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 사단을 대적하는 말씀, 성령의 역사는 이런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할 말씀들을 제가 쭉 뽑았어요. 특별히 악을 대적하는 말씀, 치유의 말씀들을 제가 뽑았어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뽑고 그때 나온 책이 선포완이었어요. 이 책이에요. 영어까지 제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시켰어요. 세상에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옛날 교회가 아니야. 힘없는 교회가 아니야. 요즘은 신방 갖고 올 때도 없어요. 뭘 신방 와요. 목사님 바쁘신데.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고 했으면 되는데 목사님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여기다 두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인데. 이게 쭉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잘라놨거든요. 이 책의 내용이요. 이거를 세 번씩 네 번씩 내가 그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인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옛날에는 두렵고 떨려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집에서 말씀 선포를 하다 보니까요. 집에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5분 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이 5분 되어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5분이 됐어. 5분 보내고 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5분 보내세요. 노란색 버튼 누르면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5분짜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합니다. 이제는 간편 녹음을 했기 때문에 맨 오른쪽 음성 메모, 음성 메시지 물결 모양 오른쪽 옆에 거를 샵 옆에 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빨간 게 나옵니다. 자, 빨간 게 나왔다 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 5분 샤우팅은요, 나 혼자 그냥 읊조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읊조리지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갔다고 했을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손 대고, 아픈 분. 내가 그를 고치리라. 세 번, 시작.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 한 번 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내 입술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인정하는 거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항상 말씀 주소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아멘. 따라합시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그대 뭐 해야 돼? 아멘을 해야 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서브 오우샤우팅은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말로 보는 거예요. 여기 계속 읍조리다, 읍조리다 목사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입술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눈으로 봤어요. 이제는요, 입술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죠? 악한 원수 막에 샀다네요. 여러분, 이 악한 대적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요? 무너지면 기뻐해. 시험 들면 기뻐해. 왜? 시험 들면 눈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옳고 그름이 안 보여. 그래서 사단은 시험을 갖다 준다고요. 시험 들면 좋아요. 교회 안 오면.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가기가 싫어. 이상하게. 그러면 가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왜? 요게 마귀가 그런단 말이야. 이때는 특별히 와야 돼. 아우, 난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싶어. 요게 마귀가 여러분 뿌리를 뽑는 거야. 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러면 있어야 돼. 나가야 돼. 기도하는데요,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래요. 이렇게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는 건 마귀 역사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래. 범사에 감사하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자, 음성 메모해서 빨간 거 한번 눌러봐 주세요. 여러분, 5분짜리가 2개 했습니다. 하루 하면, 아니, 10개 하면 50분입니다. 요렇게 내 목장에서 요렇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한 것이 목장별로 1등, 1등부터 15등까지를 올려주거든요. 근데 15등까지 올리는데 1등 하는 목장이요, 800개, 900개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20개, 30개, 40개를 해서 모아줘야 1등을 합니다. 옛날에는 말씀 안 읽었어요. 근데 이 단톡방에서 해가지고 목장별로 하고 전체 단톡방에서 또 요즘은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개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개교회 집회가 200명이야. 저는 이거 무림고사 한 다음에 500명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3개월 됐는데 500명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500명 교인이다. 말씀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읊조린다. 혼자는 오래 못하거든요. 근데 같이 단톡방에서 하게 되면 서로 약간 밀어주고 땡겨주고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너무 행복해가지고 목사님도 또 하고, 장로님들이 하니까 권사님들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전교인들 2000명이 이걸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서나. 운전하면서도 가고, 잠들기 전에 하자면, 이 단톡방은 미국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디 떨어져 있든지 같이 하면, 얼마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6년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하는 많은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은 말씀에 충만해서, 옛날에는 어두운 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죠. 옛날에는요, 사단 마귀 뱀꾸만 꾸면요, 벌써 우울모드 들어갔어. 안 좋은 일만 한 번 있으면 우울모드 들어갔어. 나 지금부터 말하지 마. 말 시키지 마.
그런데 이제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냐?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중간쯤 들으면 이제 조금씩 은혜가

0: 쏘! 아멘, 아멘, 아멘! 하고서 가다가 다 쏟아. 근데 이거는 집에 가서, 이거는 교회 프로그램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이거는 틈나는 시간에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하잖아요. 500명이 모이는 밤 1시부터 해. 12시까지 하고 1시, 2시, 3시, 4시, 5시, 24시간 계속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대로 행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 주제별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뽑아놨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뽑아서 이렇게 읍조리다 보니까 같이 한 단톡방에서 하고 교회가 힘이 나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영혼도 구원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거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 목회 얘기했죠. 제가 38년 목회는 했는데요. 6년 한 목회는요. 은혜 받으면서 걱정하고 은혜 받으면서 무너지고 은혜 받으면서 작아지고 은혜 받으면서 염려하고 저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전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하고 전체 다 같이 하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저를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권하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 함께하는지라 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애우니까 근데 애우고 싶죠. 자 보세요. 암송하라 할 때는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읊조리고 하나님 들으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애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우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오면서 제가 뭐가 좋아? 그랬더니만 자기는 세상 옛날에는 친구들 잘나가는 친구들 부러웠는데 하나도 안 부럽대. 옛날에는 중심을 못 잡고 신앙생활하고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막 끼우끼우는데 이제는 말씀에 딱 선포하다 보니까 중심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대. 근데 말씀 선포하다 보니까 말씀을 입술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줬고 좋은 말씀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 홍해를 가른 사건, 혈루병 여인을 치료한 사건, 막 이런 좋은 말씀들에 이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와 같이 이루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찾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아니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우리가 입술을 잡고 선포해.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단톡방에서 같이 해.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시간 많은 사람들은요 50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하루 종일 50개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교회 사지 아니하면 목사님 별로 안 왔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같이 할 수는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단톡방 여러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통독도 할 수 있고요. 말씀 읊조리도 하가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찬송도 할 수 있어요. 찬양 샤우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제가 가는 교회마다 40일 동안 말씀 축제 선포를 말씀 선포 이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주고 또 시상도 하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와, 교회 가요, 여러분. 5분짜리가 또 올라와, 5분짜리가 또 올라와, 장로님 또 올라와, 임장로님 올라와, 유장로님 올라와, 김권사님 올라와. 교회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서 교회는 비로소 승리하는 거예요.
1: 네. 아, 다시 그때 현장의 감동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는 지난 5월,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있었던 성경의 무림고수 특별세미나 강의 실황을 녹화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에덴중앙교회 박봉열 목사님의 실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듣고 뭐 교회나 목사님께 꼭 연락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방송사로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저희가 뭐 다 일일이 답변을 못해드리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댓글에 교회 또 목사님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보기 링크를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샵 1069 짧은 글 50분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또 다른 강사분의 강의를 저희

들이 잘 깔끔하게 편집해서 여러분들 댁에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하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는 위험한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목전에 두고요, 부흥을 눈앞에 두고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던 응답을 바로 눈앞에 두고요, 스스로 깨지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것을 바라지 않는 마귀의 태클 때문에 사단의 공격과 전략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와 부흥과 회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골 앞에 갔을 때 극렬한 상대편의 저항이 있는 것이, 태클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부흥과 은혜의 목전 앞에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태클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함정을,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반드시 넘어서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다 취하여 누리는, 조금도 깨뜨리지 말고 조금도 훼손하지 말고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물맷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흔히 쓰는 아주 단순한 전략들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축복과 부흥을 앞에 두고 뭐가 있다? 분쟁, 분열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싸우고 갈등하다가 다 깨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욕, 욕심부리다. 하나님 지금 주신 만나에 만족해야지 그 정구지, 부추, 뭐요 그런 거, 오이, 참외 막 이런 거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선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외면할 때 시작되는 것이 탐욕이다. 이러면 모든 게 다 깨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귀 전략, 두려움을 경계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여러분 선택한 두려움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을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고 확인해서 그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급함이죠. 조급함의 마귀,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라. 오늘 여섯 번째 주제예요. 마귀가 쓰는 전략들, 태클들, 여섯 번째 주제는 바로 게으름이야, 게으름. 우린 게으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죄악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게으름이 얼마나 영적인 신앙 안에서 위험한 함정이고 마귀의 전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이 마귀의 함정을, 마귀의 태클을 피하고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취하여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좀 얻어라. 이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개미한테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들아.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신 버전 나온 거 아세요? 21세기 버전. 이어령 교수가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21세기 뉴 버전의 이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 일본판, 일본 버전. 띵가띵가 놀았던 배짱이가 겨울 되어 양식이 떨어졌어요. 열심히 일했던 개미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얻으려고 두드립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다 내용. 그죠? 개미야, 개미야. 문 좀 열어줘. 나 배고파 죽겠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래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개미를 불러도 개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글쎄 개미가 죽어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열심히 쉬지 않고 일만 한 개미가 과로사에서 일본 사람들 저축만 하고 막 모아캠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그 양식 그대로 모아놓은 거 배짱이 몫이 되었다. 막 이게 일본판 개미와 배짱이야. 소련판 개미와 배짱이야. 소련판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똑같아요. 개미야, 문 좀 열어줘. 나 추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동무 어서 오시라요. 우린 다 프롤레타리아. 우리 같은 우리 동지로서 우리 함께 먹고 누리다가 나중에 함께 노동해서 같이 벌어먹고 삽시다. 우린 다 동지 아닙니까? 그러다가 같이 열심히 먹다가 겨울 되기 전에 양식 떨어져서 둘 다 죽었다. 이게 소련판이에요. 자, 미국판 있어요. 미국판 버전. 배짱이가 개미집 문을 두드립니다. 개미야, 문 좀 열어줘. 나 배고파.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했더니 너무나도 냉정하게 개미가 소리칩니다. 원래 개인적인 미국을 잘 반영한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곡식을 왜 너랑 나눠 먹어야 돼? 야,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른 꺼져. 난 너에게 줄 것이 없어. 이제 냉정하게 거절당한 배짱이는 집으로 돌아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당장 먹을 것도 없는

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구슬프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R&B 약간 소울 충만한 이 발라드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또 때마침 그 집 옆을 지나가던 음반 제작사 대표가 그 음악을 듣고, 어? 이거 멜로디 기가 막힌데? 그래가지고, 메뚜기라는 배짱이 집을 두드려가지고, 나랑 계약합시다. 그래서 음반 계약을 맺고, 음반이 발매되어서, 그게 대박이 터져서, 배짱이가 마이클 잭슨처럼 재벌이 되었다. 뭐 이게 미국판 개미와 배짱이래요. 여러분, 근데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우리 이소부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결말이 뭔지 확실히 기억해요? 여러분, 원래는 개미와 배짱이 아니라, 원래 원판은 개미와 매미예요. 매미가 막 문을 두드려. 오리지널 이거야. 그랬더니, 개미가, 문을 열고서는, 그래. 야, 너 여름철에 그렇게 실컷 노래만 부르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밥을 달래? 그러면서, 냉정하게, 여름에는 실컷 노래 불렀으니, 겨울에는 왜 춤 좀 춰보시지, 그래? 그리고 내쫓는 게, 원래 오리지널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이 안 돼. 내가 배운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는 벌벌 떠는 그 배짱이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개미가 문을 여니까 뒤에 따뜻한 난로와 막 이렇게 훈훈한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개미가, 그래, 너 앞으로 그러지 마.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눠주며 같이 먹는 훈훈한 장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기억인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개미와 배짱이를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결말로, 이게 배짱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왜곡돼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꾸 이 시대는 이 배짱의 게으름에 대해서 관대해. 자꾸 뭔가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뭔가 포장해주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의 정석 가운데 조급함 설교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조급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뭐예요? 빨리빨리, 막 빨리빨리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위험한 정말 적대적인 요소가, 신앙의 적대적인 요소가 바로 게으름이에요. 아, 우리가 그럴 리가 있나?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5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조선 땅에 왔을 때 가장 이 나라의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요소로 꼽았던 게 바로 게으름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흥도 많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훈련시켜서 잘 길러놓으면 농한기가 돼서 시간이 여유로우면 그냥 말술을 먹고 밤을 새워 놀다가 도박하고 노름하고 다 신앙이 깨어져 버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기독교 신앙 가운데, 교회의 정석 가운데, 그래서 아예 선교사님들이 교회 규율로, 규칙으로 아예 금주, 금연을 아유 그냥 명문화 해놓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될 정도로, 그래서 놀고 먹는 이 불성실함에 대해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물론 빨리빨리 막 조급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 원천적인 좀 게으름이 있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는 게으름을 굉장히 관대하게 우린 포용해줘요. 게으름을 그렇게 크게 죄악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요즘 문화가 오히려 굉장히 좀 잘 포장하는 분위기야. 욜로적이죠, 욜로. 야, 한 번뿐인 인생 즐겨. 오늘만 살아. 뭐 이런 것들. 파이어족, 빨리 은퇴버리고 그냥 매달 띵가띵가 놀면서 놀러만 다니는 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게 잘 사는 삶처럼, 막 열심히만 일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제가 조급함에도 설교했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성실하게 뭔가를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쌓아가지 못해요. 그들은 그래서 투기, 한탕주의.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 게으름에 대한, 이 성실함에 대한 약간 조롱 섞인 이런 이야기 중에 벼락거지 들어보셨죠? 우리 벼락부자는 들어보셨죠? 갑자기 뭐가 이렇게 뭐 대박이 터져서 막 그냥 벼락부자, 땅을 팔아서 벼락부자가 됐다. 벼락부자는 들었는데 벼락거지는 뭐냐는 거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내 옆에 애가 주식을 사놨다가 벼락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나는 내 돈 뺏어간 거 아니잖아. 나는 그냥 오늘 성실하게 살면 돼. 나는 그에 비해 나는 벼락거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을 오히려

결합 거지. 성실함을 오히려 이렇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조롱하듯한 이런 시대적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게으름에 대해서 포용하고 관대하게 여겨도 우리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돼요. 게으름은 무서운 함정이라는 걸,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깨달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설명할 텐데요. 중세 기독교에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7대 죄악이 있어요. 중세 기독교의 7대 죄악 중에. 여러분,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7가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들어가 있어. 그 정도로 게으름은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두 가지 근본된 죄악 두 가지는 조급함과 태만, 즉 게으름이다. 이 두 가지에서 모든 죄가 다 양상된다고. 여러분 이럴 정도로 뭔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계한다면, 경고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그 게으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죄악적 요소와 영적인 함정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지혜 있는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맡겼어요. 다섯 달란트 맡은 자가 다섯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두 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 땅에 파묻어 놓은 것을 꺼내놓자 주인이, 즉 예수님이 그 종을 책망하고 꾸짖으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게으름과 악을 등치시키고 있어요. 즉 게으름이 곧 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사업자적 기질이 좀 있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일 수 있고 나는 그에 반해 되게 좀 소극적이고 전 좀 약간 그렇거든요. 저는 뭐 투자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소심하고 성격이 안전지향적일 수 있잖아요. 아, 파묻어둘 수 이런 손해는 안 보겠다. 파묻어둘 수 있는데 뭘 그걸 악하다고까지 하실까? 여러분 성경엔 죄와 악이 있어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악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납하셔도 악인은 버리세요. 그런데 오늘 게으름을 뭐라고 하셨다? 악이라고 부르셨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히 주인은 야 너 내가 돈 맡기고 왔는데 소득을 안 남겼어? 그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지 못한 가시적인 성과 없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그 원뜻과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을 들어보면 지금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주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주인을 사랑함과 충성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주인의 책망을 듣고 이제 이 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세요. 당신은 뭐래요? 굳은 사람이라. 주인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로 보면 퀴리에, 이거 퀴리에, 이거 주인님, 이거 에그논, 내가 알았습니다. 세호티 스콜레로스, 스콜레로스는 딱딱한, 거친, 엄한, 냉정한, 잔인한, 잔혹한, 엄격한 이런 뜻이에요. 안드로포스, 사람. 자, 이거 주인님, 저는 당신이 굉장히 엄격하고 냉정하고 가혹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탐욕스럽게 뭔가 곡식을 잘 흐트러놔서 헤쳐놨다가 말려서 거둬야 되는데 헤쳐놓지도 않고 모으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아주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인은 이 주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존중과 존경이 있어요 없어요? 충성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자, 여기서 근원된 게 바로 그의 게으른 행동.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그 게으른 행동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게으른과 부지런함은요, 결국 뭐냐면 내 열정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지런함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 대상과 사람에 대한 반응이 부지런함이라니까. 게으름은 그건 뭐예요? 내가 하기 싫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게으름이에요. 여기 아무리 방 더럽게 돼지우리처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도 사랑에 빠지면 두 시간 전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찍어바르고 옷 열 번 갈아입어보고 일찍 나가 만나러 가고 시간 몇 분만 남아도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가서 엄청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해지는 모습 보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게으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오늘 게으름을 그냥 내 느긋한 성격, 성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뭘로 봐셔야 되냐면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인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왜?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주인에 대한 신뢰도 없고 존중도 없고 존경과 사랑도 없어. 그럼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해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많은 부목사들을 만나고 사역자들을 만나요. 그들의 하는 말 한마디를 보면, 그 하는 행동거지를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의 죽은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게을러요. 게을러. 일을 억지로 해. 감독자가 있고 뭔가 페널티를 주어야 꾸역꾸역하지.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충성심 있고 열정 있으면 여러분 일 못해서 안달이고 안 시켜도 해요. 자꾸 일할 것이 보여요. 그런데 게으름은 뭐냐면 그런 게 안 보여. 아니, 시켜도 안 해. 여러분, 곧 오늘도 예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하나를 뺏어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그를 내어 쫓아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만든 것은 그저 내 돈을 썩혀 묵혀서 돈을 못 벌어와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부흥 못 시켜서 너 왜 이런 실적이 안 나서가 아니라 너 왜 나 사랑 안 해? 너 왜 충성심을 잃어버렸어? 너 예전 같지 않고 오늘도 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 알아? 라고 지적하시며 오늘도 그의 사랑이 식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여러분 그 게으름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를 위해서 오히려 주인을 왜곡시키고 여러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왜곡하고 폄하해야 자기의 게으름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야 내가 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고 합리화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개거품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충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내고 싶은 것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다른 것의 이유와 변명을 대며 자기 게으름을 덮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여러분,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즉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그 맡은 바 사명에 대한 진심이 없고 존중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시키면 정말 내가 하는 게 편할 정도로 눈에 연기같이 아프고 맵고 이에 식초처럼 쉬고 여러분 정말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채 오늘도 꾸역꾸역 그냥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셔서 그 게으름의 그 정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시며 여러분 오늘도 나의 게으름을 간과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악하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선택적 게으름이에요. 선택적 게으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선택적 게으름.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 그냥 그 사람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야와 영역에서만 선

선택적 게으름이야. 그것에서만 선택적으로 게을러. 다른 영역에서 지가 좋아하는 일, 지가 관심 있는 일에는 미쳐도록 하면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며 얼마나 열심히 내서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부지런함은 어떤 성격으로 모든 것에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요. 게으름은 어떤 성향상 모든 것이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여러분 부지런함은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과 사람에 대한 반응이 부지런함이야. 그럼 막 해. 게으름 뭐야? 그 반대로 내가 싫어하고 하기 싫은 것에 대한 반응이 게으름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에 게으른지를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무엇에 부지런한지를 봐야 된다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품은 열정이라니까요. 내가 뭘 게으른지를 보면 그것이 내가 지금 싫어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싫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게으르다면, 내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게으르다면 그건 뭐야? 내가 그거 하기 싫은 거야. 알아요? 내 그것에 관심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 하루 종일 누워있어서 그거 안 할까? 아니야, 다른 것에 엄청 바쁘다니까. 다른 것에 지금. 이걸 우리는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맡은 바 직분과 사역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이 영적 게으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종과 식음의 명백한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내가 게으른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라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것을 상황, 처지, 형편, 내 컨디션 탓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 말고, 갱년기 탓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지금 하기 싫어진 다른 것에도 내가 그렇게 한가하고 게으른지 보세요. 아닐걸요? 다른 어떤 면에는 기를 쓰고 악을 쓰고 내가 해내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는 위험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해보면 수십 년 동안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아 이건 내 말씀 아니야, 나 해당 안 돼. 왜? 나 겁나 바쁘거든. 요즘에 연애질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장사하느라고, 어? 전원주택 가꾸느라고. 안 바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건 내 말씀 아니야 이래.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흘려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점검하셔야 돼. 내가 게으름의 영역이 오늘도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말씀의 순종과 기도와 예배가 점점 태만해지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식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지, 다른 곳에서 한 달란트 죄인 그 하인처럼 자꾸 다른 곳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변명과 핑계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길을 찾아서 할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할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이 변명과 핑계거리만 보이며 길이 안 보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길이 없고 상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오늘도 버려지고 있는 예배, 오늘도 방치되고 있는 기도의 자리는 아닌지, 오늘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방치되고 비어있는 영적인 영역을 빨리 찾아내셔서 다시 뜨겁게 그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9장에 11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것은 어떤 윤리적이나 뭐 자기개발서 성공학 담론처럼 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 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부장하게 하셨느니라. 즉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즉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책망하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그들이 기도를 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게으르지

하지 마.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시 열정과 사랑을 품으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엄청난 히트를 치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김남준 목사의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래. 그러니까 팍 드러나고 티나진 않은데 아주 거룩한 삶으로 가는 우리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은밀한 대적이 바로 뭐다? 게으름일 수 있다. 우리 게으름을 그렇게 크게 뭐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게으름이 교묘한 마귀 함정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은밀한 적이야.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의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지만 빗나간 어긋난 자기 사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내 열정, 내 의욕, 내 욕구, 내 니즈, 내 원함, 내 필요를 위해 열심히 열정적으로 분주하게 뭔가를 막 하나는 해내는 일 같아도 그게 신앙적인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 이게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하나님 일처럼 보여도 그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긋나고 빗나간 자기 사랑 가운데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어긋난 자기 사랑 가운데 하나님 시키신 일과 그 자리를 떠나 오히려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는 정말 불충한 게으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깨어날지어다. 이제 오늘도 나의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뢰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증거이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시선을 두고 마음을 드리고 다시 뜨겁게 그 사랑과 충성심과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관계에서 멀어지고 오늘도 나의 게으름의 영적 영역은 계속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얘기하기를 게으른 자의 머리는 그 게으른 자의 머릿속, 머리통은 마귀가 살기 가장 적합한 장소래.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저러다 쓰러지지 막 이럴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딴짓거리 할 생각할 틈도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막 죽을똥살똥 일하면 딴짓할 생각할 틈도 없어. 근데 맨 할 일 없어서 늘어지게 노는 백수 같은 사람들이 맨 딴 생각만 하는 거야.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우리가 인간이 원래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건 전설 같은 명언이요. 들깨와 성도는 들들 볶아야 된다. 뭔가 볶아놓지 않으면 막 자꾸 뭐 시켜야 돼, 막 자꾸. 아니, 늘어져 있잖아? 매일 딴 생각만 해. 악한 생각. 여러분, 가만히 늘어져 있는데 비전을 품고 일어나 전도할 생각이 나고 하나님 일을 막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나든가요? 처질럭 누워있으면 맨 나쁜 생각만 들어와. 그죠? 그러니까 자꾸 캠프하고 끝나면 붕해하고 또 뭐하고 뭐. 지금 내가 이 캠프 끝나자마자 눈도 제대로 못 뜨는데 교육자 회의 소집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다음 주에 선포할 건데 우리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한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 우리 목사님 전사들 피식 다 웃어. 제가 와서 지금 8개월 동안 매주 그랬대. 진짜 중요한 순간. 우리 운명이 걸렸다.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들을 얘기다. 20년 동안.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다. 이번 주가. 그거 넘어가면 그 다음 주가 중요하다. 우리 운명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볶아야 딴 생각 안 하지. 쳐놀고 휴가 가잖아. 그럼 뭔가 좋은 기운을 갖고 와야 되는데 뭔가 더러운

완전 더러운 영이 붙어서 와. 여러분, 게으른 자의 머리통은 마귀가 뿌리 내리고 거하기 가장 적합.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구구절절 그의 시편의 기록과 기사를 보면, 아이고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보여.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과 환난과 대적들의 협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모든 걸 위기를 끝내고 마침내 왕이 되고 그 성은 견고해지고 자기의 정치적 위상은 더 튼튼해지고 이제는 세력이 있고 경험이 쌓이고 왕국의 정치적 이 정통성은 견고해졌을 때 그때부터 그에게 게으름이 찾아와. 즉 게으름 뭐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과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쟁통에 다윗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혹은 칼을 빼어들고 앞장서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전쟁 중인데 늘어져 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난 거야. 여러분 제분 잠자다가 일반적으로는 잠자다가 아침에 깨어 이래야 되잖아 정상적이면. 근데 밤새도록 유튜브 보다가 밤새도록 난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라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이게 돼야 되는데 다윗의 기사는 자다가 저녁쯤에 일어나 게을러진 거야. 아 지금 전쟁 전신하게 전쟁의 시국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그 시간에 왕이 말이야 잠을 자고 있는 낮잠을 늘어지게 자. 그런데 일어나니까 그 게으른 틈을 타고 악이 들어와서 뭐 할 것 없나 옛날 같으면 더 기도해야지 더 전도할 사람 없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막 이런 생각 막 가득해.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충성심 있으니까 안 시켜도 막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막 할 일 없나 찾았던 사람이 이제 게을러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잠자고 일어나서 뭐 죄질 것 없나 찾아다닌 거 이렇게. 이러면 게을러지면 맨 악한 것만 보여. 맨 죄질 것만 보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와 악들을 내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게 바로 게으름이다. 여러분 그분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성실과 열심으로 다시 그분을 닫으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게으름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는 영적 위험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실 때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빼고는 여러분 잠언서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고 그리고 게으름은 항상 무익함과 악으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즉시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 거 우리가 안 넘어가거든. 오 집사님 오늘 마음껏 지휘하시다가 이제 절에 가십시오. 페이를 두 배를 줄 테니까 절에 가서 참불가를 지휘하십시오. 그럼 가요? 뭘 가 가긴 안 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마귀도 머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오 집사님이 안 넘어갈 거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즉시적으로 범죄하게 만들지 않아.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우리한테 만들지 않는다고. 그 대신 게으름이라는 함정과 미끼를 던져서 차차 그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자꾸 거절하고 게으르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끊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죄와 악을 품고 있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 누가 감독하고 시키고 페널티를 주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해내는 것이 바로 개미의 우리가 배워야 될 부지런함의 교훈이라면 반면 게으른 자의 상징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이 징글징글한 게으름.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분들 아시겠죠? 이거 하나님들은 복장 터질 얘기예요. 5분만. 그놈의 5분만.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야, 일어나 학교 듣겠다. 5분만. 아까도 5분이야. 아까도 5분. 빨리 밥 먹어. 5분만. 5분만. 5분만. 여러분, 이러다가 인생 망치고 학교 늦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한다는 사람 없어. 전도합시다. 안 한다는 사람 없어. 예배합시다. 안 한 사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제에는 찬성하지만 뭐야? 지금 말고, 다음에. 자꾸 다음에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좀 더 졸다가, 좀만 더 쉬다가, 형편 좋아지면, 이 위급한 일만 끝내면, 내가 지금 바쁜 일 요것만 끝내면, 자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바빠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게 바쁜 거야. 그걸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건데 내가 이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을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시도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게으름은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돼. 부지런함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게으름은 내가 무엇에 대한 사랑이 식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내가 얼마나 바쁜 대로 자꾸 여러분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걸 왜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지 당신이 포기한 그 게으른 하나님의 일보다 왜 그걸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된다고. 목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게으름은 우리에게 강도든 도둑이든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자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게으름은 죄악이 자리 잡기, 그 머리통에 죄악이 자리 잡기 가장 좋은 곳이야. 여러분 인간은요 편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여러분 게으르면 반드시 악한 것이 들어와. 제가 20주년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 개척한 교회에서 또 우리 울산 성전은 특수한 환경이 그 동네 사람들 모여서 부흥한 게 아니라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3분의 2 가까이가 이런 예배라면 이런 교회라면 이런 말씀이라면 내 인생 걸고 내 자녀를 걸겠다. 자기 직장을 내려놓고 자기 회사를 뭐 자기 사업장을 내려놓고 전국에서 아니 외국에서 이민 오신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뭐 불평이 있겠어. 아니 인생을 걸고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 이 예배 하나면 충분하다고 다 내려놓고 왔는데 뭔 불만 있겠어.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누구도 뭐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어떤 견제도 제재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것 같지만 실은 인간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제지도 여러분 어떤 이런 경각심도 어떤 이런 긴장도 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타락해요. 예수님 아니라면 당신 예수님 아니라면 누구나 변질돼요. 이런 15년 전부터 저는 어디 가나 환영받고 박수받고 막 사인해주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이런 제가 15년 사역하면서 수행비서만 지금 대여섯 명 바뀌었어요. 지가 부흥 강사도 아닌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대접받더니 지가 교만해져. 아 진짜 지가 교만해서 5성급 호텔에서 뭐 6만 원, 8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면서 에이씨 지난주도 먹었는데 이러다 쫓겨난 애도 있어요. 지가 그냥 개인 비선대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데 저는 그 당사자니 얼마나 인간 말종되기 좋겠어요. 교회 가면 막 모든 사람이 왕처럼 대접해 주죠. 전국 전 세계 다니면 항상 호화로운 호텔에서 막 다 박수 쳐 주죠. 그때 내가 너무 두려운 거야. 이게 인간 말종되기. 이런 편안한 아무런 견제와 어떤 저항도 어떤 긴장감도 이런 상태는 이런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여러분 긴장하지 않게 만들고 여기에 죄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곰팡이가 막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여러분 이런 아주 최적합한 환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3년 전부터 하나님 저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저 다시 개척시켜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유타로 미국 유타주 몰몬교 땅으로 개척하러 가려고 했다가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온갖 불평과 원망과 내 교구장들 내 보고 받으면 야 살다 나 이런 보고 이런 불평 내 처음 눈에 문턱이 높다 낮
왔다, 뭐, 어, 왜 저기, 꼭, 꼭,

검은 걸 중성절 검은 걸로 덮어놨냐, 어? 어떤 때는 왜 청바지를 입었냐, 어떤 수트가 이쁜데 왜 뭐 한복만 입어라, 막 별 내가 야 이런 다채로운 캐릭터들과 다채로운 원망과 불만. 내가 울산에 있을 때는 1년 가야 성도들 한 전화 한 10통이나 받나? 난 불평이나 이런 불만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20년 동안 여기 와서 너무 실컷들 실컷. 근데 그래 내가 집사람한테 한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긴장이 바짝 돼서 자대배치 새로 받은 이등병 마냥 모든 게 조심스럽대. 옛날에는 와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처음 했어요. 성가대! 저것들 막 쳐졸고 있는 것들 막 저거 다 잘라! 근데 이제 안 되겠어. 근데 우리 직원들이 뭐, 아, 목사 괜찮대. 다 해래. 해놓고 욕만 내가 태바가지로 먹었어. 지들이 하라고 해놓고서. 그 요즘에는 뭐 할 때 욕 안 먹었어? 내 지출 하나 이런 것도요. 재정 지출 하나도 얼마나 더 내가 또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카드 한 번 안 써요. 법인카드. 왜?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다 내가 울산에서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자유로워진 거야. 아, 이러다가 내가 변질되겠구나. 내가 타락하겠구나. 어떤 데 운영에 장로님들이 뭐 하십시오 해도 내가 거절해요. 아,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모습들이 실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자꾸 뭔가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변질 그래도 타락할걸 나?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전 쓰레기입니다. 전 버러집니다. 전 티끌입니다. 주님 버리시고 주님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전 버러집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주님 떠나시면 좀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루에 100번씩을 외치고 나와요. 아침마다 오석구 호텔 바닥에서도 맨날 타올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벌어집니다. 저 티끌입니다. 저 쓰레기입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100번씩 매일 외치고 나와도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성령의 임재 없이도 너무 능숙하게 자라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끔찍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괜찮아요? 무서운 거야 이거. 이 게으름은요 조금씩 조금씩 내 영혼을 갉아먹어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그래서 C.S. 루이스의 명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고참마귀 즉 스크루테이프가 신참마귀 워무드 자기 조카한테 조카마귀가 거기서 환자라고 표현되는 인간들을 어떻게든 타락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의 일인데 신참마귀 워머드가 자기 삼촌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비법과 그런 방법을 전수해달라고. 그러면서 신참마귀 워머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면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부추길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스크루테이프가 고참마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들한테 너는 솔직히 하나님 다 계시다고 말씀해. 에? 회개도 필요하다고 그것을 인정하게 해. 에? 그런데 다만 딱 한 가지만 속이면 돼. 오늘 말고 내일 해라 라고만 속이면 알아서 지옥 간대. 여러분 게으름은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회개를 부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범하고 하나님 떠나 예배를 범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역을 땅바닥에 팍 묻는 대역죄를 저지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좀만 쉬다가 좀만 놀다가 좀만 더 자다가 한가해지면 곧 네가 그거 바쁜 거 그거 해결되면 그때 그때 하면 돼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오늘 마귀가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며 아주 경건한 우리의 삶의 가장 위험한 대적이라는 거, 은밀한 적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마음에 마귀가 속삭이며

0: 자기는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쳐들어오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곰핍과 궁핍도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텅 빈 내 영혼, 은혜 없는 예배, 말라 비틀어버린 영성, 얕은 기도가 말라버린 우리의 삶은 내가 이런 지경까지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조금씩 갉아먹고 뒤로 밀어놓은 영적 세계와 게으름이 우리를 어느 순간 처참한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게으름의 함정에서 벗어나 마귀의 사탄의 계교에서 벗어나 오늘도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 더위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할 테지만 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야 될지인데 어떻게 섬기래요? 열심을 품고.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온테스예요. 제온테스. 이 제온테스의 원뜻은 뭐냐면 끓어오르다, 뜨겁게 타오르다. 여러분 부지런함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내가 받았던 사명과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에 대한 그 열망이 다시 끓어오르는 것, 불타오르는 것, 이게 열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뜨겁게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사명과 직분과 비전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심을 되찾아서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직분자들, 귀한 성도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을죽은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영과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하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로 여러분과 함께 성가산책 해보겠습니다.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슬플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어산책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7월과 8월 초까지는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세 곡인데요. 소명과 충성에 관한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소프라노 신영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테너 강영린. 날 대속하신 예수께

세 곡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소프라노 신영욱,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테너 강영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바이올린 최한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련회에 어울리는 성가입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성결대학교 콘서트콰이어. 두 번째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테너 김태현. 세 번째로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김영미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화와 함께 성산 찾고 계시는데요. 썸머 스페셜로 세 곡씩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성결대 콘서트 콰이어였고요. 두 번째로 부른 노래는 테너 김태현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김영미였습니다. 이번에는 고전성가 세 곡 골랐습니다.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박신화 콰이어, 두 번째는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그리고 세 번째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안산시립합창단과 박미영의 소프라노 솔로입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칼 리갈드의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박신화 콰이어 먼저 들으셨고,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그리고 방금 알렐루야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성가 세 곡입니다. 존 로터의 글로리아 1악장, 캠브리지 싱어스, 시편 150편 수원 시립합창단, 그리고 매일 주만 섬기리라 아주 여성합창단입니다.

존 로터의 글로리아 1악장 들으셨고요. 캠브리지 싱어즈였습니다. 시편 150편 수원시립합창단 그리고 돈 베이직의 매일 주만 섬기리라 아주 여성합창단이었습니다. 노래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곡 연속해서 들으시는데요. 항해자 조용준의 곡이죠. 서울대 찬양선교단 그리고 손경민의 여정 소프라노 한나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산책 서머 스페셜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휴가 잘 보내셨나요? 울산 또 이제 한창이었던 휴가철이 슬슬 마무리되어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하나 둘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도 이번에 아주 짧게나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이 무더운 여름에 아주 딱 맞는 곳, 바로 워터파크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워터파크에는요, 안 행복해 보이는 아이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물이 얼굴에 튀어도 좋고, 튜브가 뒤집어져도 좋고,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와 꾸중을 들어도 좋고요. 그냥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이들이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까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참 바쁘잖아요. 방학이라고 해서 마냥 노는 것도 아니고, 방학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요즘 아이들 스케줄을 보면 오히려 제가 더 숨이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해야 할 일도 잠시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 손 꼭 잡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냥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쉰다는 게 어쩌면 이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걱정해야 할 것도 해결해야 할 것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 곁에서 마음껏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요즘 잘 쉬고 계신가요? 휴가를 가서도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누워있으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분명 쉬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하나도 쉬지 못하고 있진 않으세요? 어쩌면 바쁘게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우리는 쉬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해야 할 일도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오늘도 따뜻한 마음과 시원한 미소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하게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이죠. 특별히 이번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보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친숙한 명곡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축전 서곡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시원하게 팡 하고 터지죠. 힘차게 울리는 금관악기와 빠르게 달려가는 선율을 듣고 있으면 저는 꼭 여름날 워터파크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높이 솟아오르는 물줄기와 사방으로 튀는 물방울, 그리고 그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축전 서곡은 제목 그대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밝고 화려한 에너지가 가득한 곡인데요. 듣다 보면 이 곡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곡에 대한 어려운 설명보다는 이 음악이 주는 시원하고 유쾌한 에너지를 그대로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복잡한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고요. 그럼 음악으로 떠나는 짧은 여름휴가,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 계속하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제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참된 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덜 바빠지면 그때는 정말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것은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분,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 돌아가 기댈 수 있는 분,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오르막을 만나기도 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운 날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길이라면 오늘의 한 걸음 또 내일의 한 걸음 또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조금 더 기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나란히 길을 걷는 모습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사 읽어드리고 클라리넷 연주로 들려드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0: 기도.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무더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늘에 들어가도 덥고 어디에도 시원한 곳이 없을 것 같은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무더운 시간도 지나가고 어느 순간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맑고 청한 가을 하늘을 올려다 볼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 전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쉬는 게 어색해.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 말을 들으며 딸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에 쉬는 곳조차 어려워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 역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의 주님, 참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임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이 참된 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쉼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딸들이 참된 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쉼은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쉼임을 마음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오늘도 다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딸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딸들이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날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힘들 때마다 돌아갈 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하다는 고백이 우리 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바쁜 일상에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또 때로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마음에 우리의 진정한 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쉬고 있으면서도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늘 불안하고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도 오늘 나는 충분히 잘했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저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일만 끝나면, 이 걱정만 사라지면,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마음 편히 쉬어야지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걱정과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날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쉼은 상황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일도 우리 앞에는 또 걸어가야 할 길이 있겠죠. 조금 힘든 길일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오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대로 안고 내일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요? 힘들 때는 잠시 주님께 기대고 눈물이 날 때는 아버지를 부르면 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은 주님께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 곧 밤이 찾아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걱정도, 내일에 대한 염려도 오늘 밤만큼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잘 걸어왔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제작 진행의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은 풍부한 재정도 강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새로 짓는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지금의 작은 시작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실망했고 누군가는 과연 이 일이 가능할지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완성된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보통 크고 눈에 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큰 성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게 시작한 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새로운 큰 역사가 시작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찬양의 웃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다마리스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Sweet Hour of Prayer.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고세니아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수직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손에 든 작은 도구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 우리의 일상도 다시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작은 섬김. 간혹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기보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도 평범했고 다윗의 손에 있던 물맷돌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것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빛.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능력이 생기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너무 작아 보여서 포기하려 했던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만두고 싶었던 일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어 멈추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와 섬김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주간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나무는 가지 끝부터 물이 오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봄이 되어 나무에 물이 오를 때가 되면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린 물을 밑둥부터가 아닌 가지 끝부터 채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지 끝으로 갈수록 가늘기에 제일 굵직한 밑둥부터 물을 채우는 것이 경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요. 하지만 나무는 구석구석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고 뿌리와 가장 가까운 곳은 가장 마지막으로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온몸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을 채워 가지 끝에 연두빛 잎을 피워 봄을 일찍 알릴 수 있었던 거죠.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흐르던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웅덩이를 모두 채운 뒤에야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마음이 급하다고 웅덩이를 비운 채 건너뛰는 법이 없기에 웅덩이를 채우는 동안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는 나무처럼,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다시 흐르는 물처럼, 이 땅 구석구석 우리의 사랑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부르던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시온은 사막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리도 사모했던 수도 예루살렘에 왜 하필 사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해답은 사막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35장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죽음의 사막에 물이 솟아나 생명의 샘이 되듯 시온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던 겁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존재들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사회를 밝게 바꾸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네 삶은 생명으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혼란과 슬픔에 찬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간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후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왜 마음이 뜨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슬픔에 찼던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혼자인 것 같고 벌어진 일과 일어날 일들로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주님, 때때로 고독합니다.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알아채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구하는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8번이나 올스타에 뽑힌 강타자 로드니 카르. 그가 타임지와 인터뷰를 할게였습니다. 기자가 선수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언제였냐 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는 매 순간입니다. 그러자 기자는 경기장이 아닌 가정이라는 의외의 대답을 듣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제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안타를 하나도 못 쳤든 수비에서 최악의 실수를 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저란 존재를 그대로 바라고 기다려줍니다. 마치 저와 노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르죠. 제 성적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고 인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곤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른들도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이죠.

뜨니의 인터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닿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난 아들인 탕자를 기다린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인데요. 내 모습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알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성령께서 내 맘속에. 더 그레그 넬슨 싱어스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바리톤 이승황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이겠죠. 우리도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결정하기 위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소프라노 장미경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써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깊고 오묘한 사랑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박근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응받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악명 높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윌버포스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력과 정치적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수십 년간의 거센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이웃 사랑을 사명을 붙들고 결국 은퇴를 앞두고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 재물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영적 부요함을 윌버포스는 말년에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삶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조수진의 내일은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자기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물을 담아서 하늘에 두는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의 어느 가난한 농촌교회에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떠나고 생계가 막막하셔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하루는 읍내 장날에 가기 위해 모아놓은 그 작은 돈이 생겼는데 그날 오전 예배 설교 중에 이웃 마을의 화재로 집을 잃은 가난한 이웃의 그 사연을 듣게 되신 겁니다. 권사님께서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고 이 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읍내 장날에 나가야 되는데 하시면 고민하시다가 에휴, 자신이 쓰려고 모아둔 돈 전부를 그래 이웃에게 주자 하고 이웃들에게 전달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권사님도 쓰시기 부족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권사님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썩어질 이 땅에 쌓아두면 뭐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빚진 자들인데 하늘나라 배낭에 이웃을 사랑한 흔적 하나쯤은 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마음과 소유를 나누는 그 태도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배낭에 좀 뭐라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참된 부요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세요. 4세기 터키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아끼는 그런 목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이웃이 당장 빚을 갚지 못해서 세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니콜라스는 자신이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면서 깊은 밤 몰래 그 집 창문 너머로 금품이 든 주머니를 던져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가정은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이렇게 니콜라스는 평생 자신의 명예나 재물을 위해 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채워주는데 모든 소유를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랑으로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손길은 하늘에 쌓이는 참된 부요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누군가를 또 도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십 에이블의 주의 이름 높이며.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십의 이불에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토마스 허프만 목사님이 어느 날 가난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

요새는 평생 남모르게 자신이 가진 적은 그 재산을 털어서 고아들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한 은퇴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옷 한벌 사 입지 않고 낡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성도님은 낡은 성경책을 꺼내 보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내 통장을 채우는 대신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들의 삶에 제 마음과 소유를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 배낭에 보물을 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 성도님은 세상을 떠날 때 물질적 유산은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그 성도님이 섬긴 수많은 영혼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거대한 부요함으로 쌓였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고 세상의 안락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월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월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수입의 대부분을 헐벗은이들과 고아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웨슬리가 목회 말년에 정산한 전 재산은 낡은 옷

몇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세상 기준으로 웨슬리를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웨슬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하죠. 이 썩어질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로 하늘의 배낭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그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송경민의 염려하지 말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의 서머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경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까지 충성이라는 열매 함께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인 온유와 절제 함께 합니다.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아홉 번째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니만큼 정말로 이 열매들을 산 가운데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름다운 연주 첼로 찬양이었습니다. 전지현 씨의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시립합창단의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서머 스페셜 6주간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간이 마지막 여섯 번째 주간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 함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온유를 영어로 하면 gentleness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뭐랄까요? 친절한 사람을 젠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온유는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나와에서 유래한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냄과 성냄이 없고요. 자비로운 마음과 절제된 평화가 유지되는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좀 차분하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사람은 자석과 같이 왜 그 옆에게 꼭 붙어있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상황이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을 믿으며 그것을 감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온화함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0: 걔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어요.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왠지 이 찬송가 들으면 마음이 경건해지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성경에서 보면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 모세와 욥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삶에서 풍성히 맺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뒤를 꼭 따라가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도 담고요. 절제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사전에 정보도 없이 또 기대하지 않고 마트에 갔을 때 구매하려던 품목이 특별한 세일을 한다던가 또는 구매한 제품이 1+1이 되었을 때 혜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기분이 매우 좋죠. 마치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이를 행운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욕심과 나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는 순간 선물처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고 손해보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하루 끝에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의 장막에서로 달빛과 스펠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포힘의 만유의 주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희수일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Brighter Day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뉴스송의 Trust His Hear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최근 서울에는요, 탈북민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사무실이 개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을 떠나온 주민들이 3만 5천여 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 일부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탈북민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주민들은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싶네요. 탈북민분들의 정착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 정부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집을 제공해 주거나 학업을 원한다면 대학의 수업료도 이제는 무료로 됐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변호사로, 목사로, 또 기자로, 연구원으로 또는 각자의 재능과 꿈을 따라 유학을 가기도 하고 보다 나은 경제적인 삶들을 꾸려나가면서 이 복음 통일 시대를 앞둔 일꾼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내일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차차 한양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잖아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그 행할 힘과 능력 그리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남북한의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할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당

내 손에도 남몰래 귀 기울여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리시버를 귀에 꼽고 이불 속에서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외부의 정보를 얻게 되시는 우리 북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통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이 북녘 땅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땅을 떠나와 이곳에 정착하신 탈북민의 신앙 간증,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한 시간 꾸며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온 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개성 아시죠? 예, 개성 개풍군 묵성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김부자 집 올려 바치는 그런 회사 초급당 미사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들을 키우면서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살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의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 축전에서 와서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에

0: 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1: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높은 사람들의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들 뽑아다기 해버렸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초법당 비서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것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생활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난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 군관이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래 20km 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었다고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되고요. 천리, 3천리, 5천리까지 막 하더니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모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남파시켜도 돼.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잠수함 승점엔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남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거든요. 안내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거.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것이 저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군, 전투원 이게 지정을 해줬어요.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렇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빵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먹고 죽으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원이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하니까 저를 이런 잠삼이 아니고 잠삼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서 그다음부터 남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된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이 저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보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믿어봐. 오메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라. 술 먹고 다 잘 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두 살인데 저 왔다고 일어나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김정일 치대하는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견했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한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딴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 다음엔, 야, 뭐 가야 되는데 술 하냐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이별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나오고, 버스 타고 부대에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 때문에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졌는데 첫째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발. 두 번째로 공군제 18병단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소초뿐만 아니고 잠복소식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협 보조는 술 처먹고 그 때문에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저 북한에서부터 그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15일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 지점까지 정하고 15일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했고 그 다음에 이 배는 뭡니까?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식 통신한테는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입문 수행하면 그 통신 올 거 아닙니까?

0: 그러면 데려가서 데려와다가 데려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된 날 통신하는데 임무 수행 완료 접선하자. 그래서 접선을 하죠. 오케이 간다. 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떠날 때는 일체 비가 오거나 노을동 파도가 일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가 실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도와 조화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요, 제 개인 산소통이 두 개짜리인데요. 이거 30km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m,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56 한정, 예비탄장 두 개, 권총 한정, 예비탄장 두 개, 수류탄 두 개, 칼 두 개, 요새 개인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야 될 산소통, 오리발, 납벨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집만 해도 110km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지금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다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수함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힘을 저축해서 연안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이럴 때 노을선 파도 팍 하면 선체 암초가 선체에 확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 부상 해가지고 그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배가 물 위에 떠요. 긴급 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땡 그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서 끼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펠러 다 망가먹죠. 그러니까 함장이 제일 먼저 방생하기엔 안내팀 빨리 탈출해. 탈출해서 나가 있는 육상팀 데리고 북한 가 빨리 가 해서 저희 팀장은 소자고 저는 대위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 말 듣고 다 따라 나왔죠. 나와서 접선해가지고 해상 실패 가자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했습니까? 도주하면서도 항상 개를 생각했어요. 개. 개가 저를 따라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도주하면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붓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지지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그 하수도 같은 그 저 시멘트 공물이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 가서 꺾어놓고, 무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예.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1: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잘 몰랐지만 간절한 마음을 어떤 기도를 올렸다는 이광수 형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첩으로 내려와 우리 군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생포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광수 형제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운용 가능한 전술 핵을 강화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상선 항로

에 합의했으며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6월 경상수지가 4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취업자의 35%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도입한 1년 단기 군복무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대거 지원하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IMAX와 4DX 등 특수 상영관이 새로운 체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곳곳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과 치안 불안까지 겹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과학기술도서관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 기회는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 전술 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핵 옵션을 마련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이른바 핵 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채택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술핵은 전장의 특정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무기로 미국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춰야 억지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술 핵 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져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핵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새 전략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새로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오만과 기술과 법률, 안보, 환경 문제 등을 협의한 끝에 새 항로에 합의했으며 현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적 긴장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선박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항로가 시행되면 기존 임시 항로는 폐쇄되고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관련한 합의는 이란과 오만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양측이 재개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고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6월 49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상품 수지 역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처음으로 월간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SSD,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석유제품과 철강제품 등 비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입 역시 원유와 석탄 등 원자재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했는데요. 다만 여행과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이어갔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유출됐습니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시장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취업자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약 70%에 달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을 꼽았는데요. 고령층은 평균 53세에 주된 직장을 떠나지만 실제로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해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일하는 즐거움과 사회활동을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도 늘고 있으며 시간제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 과정에서는 나이를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후 소득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할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안보 강화와 병력 확충을 위해 도입한 1년 단기 모병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지원이 몰리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500명 모집에 3,248명이 지원했으며 선발된 인원은 이달부터 10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회 공군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직접 입대 안내 서한을 보내고 월 2,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30만 원의 급여와 숙소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지원 절차와 복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왕세녀를 비롯한 국가 지도층의 군복무 사례도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벨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만 4천 명 규모의 상비군을 오는 2035년까지 3만 4,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1년 단기 모병 규모도 앞으로 연간 1천 명 수준으로 늘릴 전망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결과가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 변화와 군 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영화관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IMAX와 4DX, 돌비 시네마, 스크린 X 등 특수 상영관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수 상영관 관객은 약 29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으며 최근 개봉한 영화들도 특수 상영관 좌석이 연이어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특수 상영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몰입감과 현장감을 즐기고 이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공유하면서 영화관이 하나의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극장들도 일반 상영관은 줄이는 대신 특수 상영관을 늘리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지만 특수관 흥행이 할리우드 대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국내 영화에서도 특수 상영관에 적합한 콘텐츠를 확대해 새로운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며 영화관의 경쟁력도 체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궁궐 수문장 교대식과 거리 공연 등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난주 사흘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기온도 기록이 됐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고 소방청은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생계와 건강,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협박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무더위를 무릅쓰고 경제 활동에 나섰다가 온열 질환과 범죄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장사에 나선 주민들이 한낮 폭염 속에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응급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낮 더위를 피해 새벽이나 밤에 이동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이 시간에 노린 강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응급 구조 체계나 치안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최소한 순찰이라도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폭염과 생활고, 치안 불안이 동시에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마지막입니다. 북한이 과학기술 보급 거점이라며 각지에 과학기술 도서관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용 기회는 학생들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집에 컴퓨터가 있어 사용에 익숙하거나 도서관 직원과 안면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컴퓨터를 접해볼 기회가 적은 학생들은 자료 검색조차 어려워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직원과 친분이 없는 학생들은 이용 시간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컴퓨터와 개인 교사를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정보 접근 기회와 학업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과 정보 접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교육 기회 역시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0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세종 25도, 강릉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세종 34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제주 34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7도,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3도, 개성 32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의 하늘은 맑겠고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 북부와 중부, 남부, 남해 서부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의지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더 알기 원하신다면, 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가능하신 한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

한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한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67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광주입니다. 전국에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죠. 또 새벽녘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이런 은혜의 사연들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하루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이는 믿음의 순수함, 곧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마음이 지쳐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하루, 그런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고요. 이어진 찬양은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건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겠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을 구하며 구원의 확신함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할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북한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주 여호와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대, 우리들 주시려고. 난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지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 소망, 육체적 소망, 이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육체적 소망,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믿음의 절대 유익이 있죠. 율법은 간수라고 그랬어, 모학성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한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오니 은총이버 가사가 있는 찬송 후에는 연주 찬양까지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목마른 내용은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임재청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더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은혜를 듣는 시간 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목선을 타고 해주에서 이곳으로 일가족이 함께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정착 3년차면 그리고 봄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지금 사계절을 세 번씩 경험을 다 하시고 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예.
1: 그만큼 그 일상이 너무 궁금한데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0: 아, 주말이야 당연히 저희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1: 네.
0: 은혜도 받고
1: 예. 가족이 다 같이 교회 가시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은 그러면은 가족이 아내분이랑 네, 아이랑
0: 4인 가족이죠. 그러니까 두 살, 네 살 잡히는 딸 두 명에
1: 네.
0: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교회 가죠.
1: 네 살이면 목선에서 그 아이도 함께 했던 거
0: 아, 그러니까
1: 맞나요?
0: 당시에 설명을 못 들은 이야기인데 제 아내가 탈북 당시에 임신 네. 6개월 차 될 때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1: 아.
0: 여기 한국에서 그 교육 기간인 하나원에서
1: 네.
0: 아기를 출산을 했고요.
1: 어머.
0: 첫째 아기를.
1: 네.
0: 지금 만 3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예.
1: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보면 하나원에서 태어났어요.
0: 하나원에서 태어나 가지고 아무튼 뭐 임신을 북한에서 해 가지고 거의
1: 세상에.
0: 뭐 출산 가까워서 탈북을 해서 가지고요.
1: 네.
0: 제 그 아기도 탈북민이라고 믿었었거든요. 또 하나원의 담당자분들도 탈북민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 네.
0: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사회 나와서 주민증을 만드는데 우리 아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1: 아~
0: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어머.
0: 그러면서
1: 네.
0: 그 장난기 좀 심하다 보이는 그 아저씨였는데.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이력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 하면서
1: 네.
0: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나중에 북한 갈 일 생겼어. 그럼 이력시하고 와이프는

0: 북한 사람이야. 근데 애들은 한국 사람이야. 애들은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1: 아, 태중에는 인정이 안 되는군요.
0: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어, 뭔가 저는 그냥 스쳐 생각나는 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학업 진로 할 때 혜택이 많으시잖아요. 네. 아이는 그냥 이제 고스란히 수능까지 보고, 다 시험 보고 하겠네요.
0: 네.
1: 일반 전형으로 해가지고.
0: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탈민 분들이 여기에 뭐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장학금은 좀 무료라는 이야기를
1: 맞아요,
0: 들었었어요.
1: 맞아요.
0: 근데 우리 아기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1: 이곳에 와서 언어도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서울 친구들이네요.
0: 그렇죠. 뭐 얘들은 서울이네요. 뭐 고향이 서울인 거죠, 뭐 그냥. 예.
1: 그러면 지금 그렇게 4인 가족해서 교회도 지난 주말에 같이 네, 다녀오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이 데리고 교회 다니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0: 네,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또 뭐 교회에서도 또 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그 36개월 미만 아기들 부모님들 차량은 교회 주차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까지 그냥 교회 주차장까지 그냥 뭐 차가 들어가고요.
1: 네.
0: 또 그러니까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 되고 그래서 많이 편리한 뭐 혜택을 받죠. 뭐.
1: 네.
0: 또 북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었던 일들인데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았다고 누군가가 뭐 칭찬을 해주거나 뭐 어떤 혜택이 있거나 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도 북한에서는 그냥 다 괄치똥이에요. 그냥 어딜 가나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낳았다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애국자시라고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내가 좋아서 낳은 애기인데 나보고 애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또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도 그냥
1: 네.
0: 지금 어린 아기들 두 명 데리고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님께 정말 담임 목사님께 최고의 네. 사랑을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네. 뭐 지인분들께서 다 사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감격하고 네.
1: 사실
0: 감사하죠.
1: 네. 지금 옆에는 안 계시지만 지금 밖에 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0: 아, 제 아내가 밖에 있습니다.
1: 네. 아이가 얼마나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0: 감사합니다.
1: 둘째 아이가 같이 왔는데 근데 이렇게 여기서 육아라는 게 국제사회 어딜 가나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정착하기도 바쁘실 텐데 오시자마자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까지 지금 하고 계시면은 육아 전쟁이라고도 할 정도로.
0: 아,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제가 좀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 하느라고 뭐 네. 지금 조경 기사를 배우고 있어요.
1: 조경 기사가 우리 북한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0: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조경하면 조경은 나무 모든 식물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식물 정원이나 이런 것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한 치의 땅이라도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사는 게 귀해가지고
1: 네.
0: 뭐 옥수수 심어야 되고 뭐 벼를 심어야 되고 콩을 심어서 네. 먹고 사는데 이바지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관상같이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원이나 공원에 북한에서처럼 북한에는 가능하면 돈 되는 식물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나무, 과실이 달리는 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판매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1: 네.
0: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니고 복이 좋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냥.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 그 주택단지 사이에도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0: 예.
1: 도로 변에도 해놓고
0: 네.
1: 공원도 도심 중앙중앙 해놓고 이 조경이 필요한 데가 정말 많잖아요.
0: 네, 한마디로 조경하면 이 전체적인 식물을 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또 뭐 그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건축도 같이 포함이 돼요.
1: 예,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네. 이걸 보면서 엄청 놀랐고 북한에는 조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조경이 뭔가 했댔어요.
1: 근데
0: 아무쪼록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있지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예.
1: 사실 조경이 여유로운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마음들로 인해서 나온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예.
1: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뭐 금강산, 묘향산 조경 정도면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상 있는 그 거기. 네,
0: 동상 근처에는 뭐 나무를 좀 심으니까요.
1: 네, 가꾸고 네. 막 하지 않을까요?
0: 네, 그 느낌이 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제가 좀 조...

0: 직업용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아내가 혼자서 그냥 독박 육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내에게도 좀 미안한
1: 세상에.
0: 마음도 있고요, 그냥. 네.
1: 와, 아 근데 저는 아직 육아를 해보지 않아서는 듣기로만 많이 들었는데, 뭐 월마다 나라에서 대주는
0: 아,
1: 그런 것들도
0: 맞습니다.
1: 있고.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전부 다, 그냥,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그냥. 부모가 애를 잘 키우냐, 못하냐에 따라서 애가 밖에 나가서 정말 뭐, 거지처럼 뭐 생활을 할수 있고, 또 축에 먹히고, 주눅이 들어서 사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당 간부의 자식들이나 정말 돈 많은 부자네 자식들인 경우에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어야만이 인간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북한엔 그나마 아무리 애를 키우기 힘들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최소한 한 명은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확실하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한국에 와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1: 의무처럼.
0: 의무처럼 맞죠. 예. 그랬는데 이게 낳고 보니까 뭐 처음부터 누군가한테 애를 뭐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이런 마음을 먹고 낳은 건 전혀 아닌데 애를 낳은 순간부터 애들에 대한 수당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어뭐 육아 수당 부모님들이 애를 육아하는 육아 수당도 주고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그냥 애한테 지급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태어나서 12개월 동안은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13개월 차부터 24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에 이게 첫 해는 10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 외에 별도로 부모 수당 10만 원씩은 또 따로 나와요. 예,
1: 진짜요?
0: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애를 키우면서 이게 어떻게 애를 키우지?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도 있었고 처음에는 애를 낳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노가다를 하고 그냥 현장 다니면서 그냥 건설 일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은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생활비가 그래서 뭐 충분하진 않지만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게 국가에서 애들 관련한 그런 직업을 해주니까 당장 내가 무슨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도 지금에서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서 나도 기술직으로서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엄청 잘돼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되게 놀랐죠. 그래서 야, 이만큼이면 북한 주민들 같으면은 애를 다섯 도 낳아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북한 주민분들도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기사에서
0: 네,
1: 본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출산율이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어요.
1: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출산이 2명이면 다자녀라고 해서 다자녀 혜택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근데 그만큼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흔히 뭐 숨통이라고 할까요?
0: 네,
1: 숨통이.
0: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명은 낳아서 키워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 명은 일단은 낳았는데 이잘돼 있는 혜택 덕분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 더 낳자 해서 둘을 낳았습니다.
1: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에서도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또 어여쁜 4인 가족을 이루셔서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계신데, 그리고 또 일역 경제님이 갖고 있는 조경에 대한 꿈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3년 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험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주 하나님을 믿는 그 일뿐인 줄을 믿습니다. 한숨과 탄식, 한탄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에서 가장 선하고 완전하며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 우리 주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는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의 예배도 잘 들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리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 오늘은 주후 2026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백성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이 에스겔 38장의 이제 말씀은 곡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곡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장 8절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겠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이 지명을 이제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 곡도 그렇습니다. 이 곡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곡을 배경으로 하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7절에 천년이 참에 이 천년이라는 것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을 가리키는데 이 천년이 탔다라는 건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왕으로 고백합니다. 왕,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 이 시대

시대를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부활승천하셔서 온 세상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시대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상 통치,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상의 통치 시대, 이거를 천년 왕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시다가 이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천상 통치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때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을 사탄이 모아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붙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곡과 마곡은 에스겔에 나온 이 곡, 마곡이라는 말은 곡의 왕 이런 뜻입니다. 곡과 곡의 왕, 곡과 마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을 미혹해서, 사탄이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핍박하는 대핍박의 시대가 마지막에 잠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탁 없앤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곡이라는 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많은 백성들을 핍박하는 핍박의 대적 세력을 곡과 마곡, 마곡은 곡의 왕, 곡과 곡의 왕 이렇게 되는데 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곡, 이 곡이 어디서 왔느냐?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38장으로 가시면 이 에스겔 38장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곡이 나오는데 여기 곡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말해라 그러죠. 곡. 여기 이제 곡이 나오는데 곡이 마곡 땅 로스 메색 두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데 튀르키예 쪽에는 흑해 남동 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은 누구냐면 여러분 창세기 10장으로 가시면 2절에 야벳의 아들로 나오죠. 10장 1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입니다. 셈, 함, 야벳. 자, 이 세 족속 중에 야벳의 족속입니다. 이 야벳의 족속이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둘째로 누가 나오냐면 마곡이 나옵니다. 마곡. 셋째 마대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걸레 자루 마대. 그런 마대 말고 다른 마대인데 여기 고멜, 마곡, 마대. 요 마곡, 마대. 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튀르키예 북쪽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마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곡은 이 야벳의 일곱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을 이제 스키타인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왕 곡에게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럽니다. 자,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정적인 예언과 심판을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향한다라는 건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러죠. 법정적인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고 칼을 잡은 무리와

그와 함께한 여러 나라들, 5절에 바사, 페르시아, 구스, 애굽, 그 주변 나라, 고멜, 모든 때,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와 함께 너를 다 끌어내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 바로 이 곡을 향하여, 마곡, 곡과 마곡 하는데, 이 곡, 곡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오냐 하면, 이 에스겔서의 흐름을 보면 37장 다음에 오거든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37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하라 그러고 그 선언을 듣고 정말 막 뼈들이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나서 15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러시죠. 16절에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서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얘기하시면서 7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통일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들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후에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 새 언약, 26절에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저 곡들에 대하여, 곡과 마곡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너희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가리를, 4절에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다. 여러분,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다라는 건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아가리를 갈고리를 이렇게 깨서 잡은 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리워야단,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시대를 향한 예언인 동시에 그 초역사적인, 만약에 이 역사가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새로운 다윗 자손의 왕으로 오신 분 이후에 일어날 예언이라면 에스겔 시대를 뛰어넘는 장래까지를 바라보는 초시간적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큰 대적의 세력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만년에 얘기하죠. 만년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 latter ye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몇 년, 뭐 이런 마지막 세월들이죠. 그때 내가 명령을 받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올 텐데 그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고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있는데 내가 올라와서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광풍같이 이르고 땅을 덮을 것이다. 자, 그래서 회복해서 돌아온 백성들을 대적하여 치는 큰 대적의 세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대적하는 세력이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여러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시리아의 대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성전도 완전히 짓밟히고 유린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 막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막 대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유린하는 역사가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은 단순히 역사상의 한 특정한 시점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기보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세력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도 특정한 역사의 한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0: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생각만 한다는 거죠.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평원의 고울, 평원에 세워진 평안한 고울들이죠. 거기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오랫동안 평안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야, 저놈들을 빼앗아 가야겠다. 그래서 글로 가가지고 12절에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그러면서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예전에는 황폐했지만 이제는 다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사람이 거주하는 땅 가운데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이제 치려고 마음을 먹을 그때에 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변에 많은 부유하게 사는 나라들이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고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 악한 의도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눈치채고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도 마지막에 그의 백성을 괴롭히고 탈취하려는 악한 세력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안정되고 때로는 감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뒤흔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악한 세력의 뒤흔드는 공격과 뒤흔드는 이 영적인 이 싸움과 씨름이 계속해서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또 주를 향해 잘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이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이 곡과 마곡은 하여간 마음의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잡아뜨려가지고 이익을 얻을까? 그럼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왕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20장 8절에 원래 악하고 하지만 20장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7절에 그 배후에 누가요? 사탄이. 옥에 놓였다라는 건 여태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겼는데 마지막 때 사탄이 잠시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꼼짝 못하던 것에서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의 공격은 더 계시록에서 말하는 공격은 아주 가혹하고 심한 공격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성도에게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씨름과 싸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환란이 올 때 더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씨름하는 이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신실한 주님 앞에서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시험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절대 흔들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보호하심을 받아 평안하게 승리를 맛보며 응답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한 분 한 분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후일 일어날 전쟁의 상황들을 미리 선포함으로 자기 백성을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뵙습니다. 곡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주변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므로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계략이 있을 것을 에스겔로 예언케 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일러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직 은혜로 성 안에 들어와 안연히 살게 된 백성이 당연히 가지고 또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자세를 이 아침 우리도 배우길 원합니다. 마곡과 그 주변국들로서는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이 특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치열한 삶의 전쟁에도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고 거세어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더욱 힘나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침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샬롬.

현 시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아서인지 힐링이나 웰빙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힐링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고 지쳐 있어서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몹시 심한 갈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참고 참다가 마라에서 발견한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지요. 몹시 실망한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은 달고 맛있는 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그냥 일반 사람일 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나눌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 부르짖어서 응답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 찬송 서머 스페셜은 찬송으로 채워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쓴 뿌리와 쓴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쓴물이나 단물이나 구분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삶 속에 있습니다. 고쳐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이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 모두에게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이겨내야만 살 수 있는 그 문제를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문제는 해결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극동방송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찬송으로 남은 시간 채워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사실 명품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용하기에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싸지만 여유가 주어지면 명품을 사려고 하죠. 그런데요, 명품은 자신이 명품인지 모릅니다. 명망 있는 장인에 의해 만들어져서 사용자로부터 명품이라고 불려지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 손에 빚어질 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도공의 손끝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날마다 창조주 주님의 손길에 빚어지고 다듬어져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국립합창단입니다.

0: chút thì. Mỗi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나침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 과거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존의 체계와 사상을 타파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든 오를 수 있다는 상대주의,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어가는 우울증,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 타고난 성별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갈등과 차별 등, 성경이라는 확고한 진리, 즉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외면한 결과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보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답을 찾아 허송세월하지 말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유일한 진리인 주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성경대로 바르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인내하신 구세주여 테너 백기현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대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0: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참 힘이 됩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와 상처 속에서 작아졌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말씀에 반응할 때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순종하거라.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가장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손 꼭 잡고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십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며 어떤 무게는 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키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고난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고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며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5장 5절부터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신을 두지 않으므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의 길로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첫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세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짐 받았는지를 모르면 십계명은 무거운 규칙일 뿐이지요. 우리가 어떤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인정받으려는 종살이입니까? 돈의 종이었습니까? 음란과 중독의 종이었나요? 아니면 비교와 열등감의 종이었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고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면 다른 우상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돈도 성공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 질투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질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른 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둘째, 구원의 은혜로 안식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은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입술이 아니라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도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거룩해야 합니다. 1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삶을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하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해요.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안식이 임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아들, 딸, 종, 가축, 나그네까지 함께 쉬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않고 함께 쉼을 누리지요.

16절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세요. 부모 공경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부모와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명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17절에서 그만 살인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해당합니다. 18절의 간음 역시 행동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마음까지 포함되지요. 19절의 도둑질, 20절의 거짓 증거는 특히 우리가 비방과 아첨, 이해타산으로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21절은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웃의 아내부터 언급하십니다. 마음속에서 탐내는 순간 이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겉모습을 고치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안식이 생기고 안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변 사람도 쉬게 합니까? 내 마음속 미움과 음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자 오늘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우상을 섬기다가 남편의 소천 후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안식하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남매 중 셋째인 저는 조용하고 착한 딸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지기 싫어하는 모범생으로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상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학업에 매진했어요.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다 보니 경쟁심과 비교의식은 더욱 커졌지요. 내 힘과 열심으로 살아온 저에게 재작년 겨울 구원의 사건이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폐섬유화를 앓던 남편이 이삿날에 호흡곤란으로 소천한 거예요. 주님은 이 불같은 사건 속에서 제게 말씀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왜 하필 저예요? 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100% 인정할 수 없었지요. 문득 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받은 게 떠올랐어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남편 사업이 망하는 것과 남편의 죽음이라고 기술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되자 5절에서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어왔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식 우상, 남편 우상, 행복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소천 후 난생 처음 쓰디쓴 환경 가운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상에게 종노릇하던 저를 인도해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 말씀으로 인정 중독과 불신앙을 쳐내고 비교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저의 죄와 부족함을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연약한 가족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웃까지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배우자와 자녀를 돈과 성공을 인정과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쉬게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0: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

박수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

중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이 늙은 이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이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천국 시민이 되며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교육의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구약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다는 표현 너무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시라.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을 낳을 때 아담이 몇 살이야? 130살. 그 다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800년을 지내며 아니 130세에 애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 생물학적 사고로 도저히 용납할 수 그런데 그 이후에도 800년 동안 이거는 그냥 800이 아니고 800년 동안 6절을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뭐 이 사람들은 살았다 하면 그저 8,900년은 그냥 보통 사는 것.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80살, 90살, 한 95세 와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애기입니다. 애기. 18절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드라마에서 만나는 출생의 비밀은 어떤 거죠? 죽으라고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같아요.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여자는 나를 안 사랑하고 그 여자는 딴 남자 사랑하고 또 그 남자는 또 딴 여자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보면 왼수 아들이고 뭐 열심히 키워나는데 봤더니 이게 또 왼수 집안 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드라마가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출생의 비밀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림받았습니다.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777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우리는 60살, 70살도 아유 끝났어요. 아유 애택도 없어요. 50살이라도 얘는 쉰둥이에요, 쉰둥이. 근데 이 쉰둥이는 아예 유치원도 못 간 겁니다. 사실 이 나이에 비하면 보세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홍수가 몇 년도에 있었죠?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될 때 셈, 함, 야벳은 아직 100살 안 됐습니다. 100살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6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몇 살에요? 60세에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60세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 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고 붉고 작은 아들 야곱은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 발목을 잡다 그런 뜻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니에요? 뭐가 출생의 비밀입니까? 창세기 26장 34절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도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외갓집에 도망가서 외갓집에 있는 외사촌 누이를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한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보니까 생질의 눈빛이 갸심치리하게 뜨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하면 너 내 작은 딸 좋아하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작은 딸 너한테 줄게. 앞으로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라. 성경은 뭐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자고 나왔는데 보니까 언니예요. 얼른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하룻밤 사이에 장인이 된 그분을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지 레아가 아닙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 알력이 안 좋다, 분별력, 깨우침이 안 좋다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동네는 언니 두고 동생 먼저 결혼하지 않는다. 이 설명 이제 한 90번 하면 100번 되죠? 네가 정말 작은 딸 사랑하면 7년 더 일해라. 7년 못 기다립니다. 그럼 7일 뒤에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7일 뒤에 결혼하고 7년을 더 이야기 봉사하게 됩니다. 레아를 줄 때에 레아의 몸종 실바를 주었고 라헬을 줄 때 라헬의 몸종 빌하를 주어서 졸지에 7일 만에 마누라 둘, 작은 마누라 둘, 이렇게 마누라가 넷이나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신 이때 나이가 언젠가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했던 계산 또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인생이 나이가 몇 살이요?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그랬더니 내가 참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야곱 130살 때 요셉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다시 그럼요.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살에. 총리 30살 될 때 풍년 7년 들었습니다. 37살. 흉년 2년. 기근이 2년 되었을 때 야곱이 가족이 모두 내려옵니다. 그러면 39살. 아들 30. 요셉이 39살 때 아버지 야곱이 130살이에요. 그러면 몇 살에 낳았습니까? 이거는 현재도 오래 안 됐는데 이렇게 91세에 낳은 겁니다. 91세. 그럼 91세에 낳았는데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을 찾아가서 나 이제 우리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14년 아니 외갓집에 간지 14년 되었을 때입니다. 7년.

일하고 나서 레아와 라헬과 둘 합해서 네 명의 부인을 얻고 7년 지난 뒤 14년 될 때에 11번째 아들, 전체로 따지면 12번째입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고 딸 디나를 낳고 그 이후에 라헬이 12번째 아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장인어른 찾아가서 나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너 이렇게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많은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너도 좀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니냐? 너 우리 집 그냥 그동안 일했지만 지금부터는 품삯을 줄 테니 그렇게 해서 일하는 이야기. 그 밧단 아람에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외갓집이자 처갓집이었던 밧단 아람에서 요셉이 태어나고 가려고 합니다. 그 요셉이 태어날 때가 14년 지났을 때요. 14년 지났을 때가 요셉이, 야곱이 91세입니다. 91세 때 14년 됐으면 그가 몇 살 때 왔습니까? 아라는 들으시죠? 14년 지내고 보니까 91살이요. 91세. 그러면 몇 년, 몇 살에 왔어요? 77세에 온 겁니다. 77세. 쌍둥이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 둘 얻었는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 아빠 엄마에게 큰 근심이 되었고 야곱은 결혼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77세가 돼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에게 도망가서 외갓집으로 가서 외갓집에 외사촌 누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여러분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요? 출생비밀이란 말입니다. 출생비밀이에요. 출생비밀.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출생의 비밀, 이것은 거의 기형적인 엇갈림, 뭐 신생아 시절에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다는 둥, 뭐 숨겨진 혈통 알고 보았더니 뭐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귀족인데 이상한 짓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둥, 뭐 이런 게 출생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양반가 아들이고 재벌 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집 정말 너무너무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갖고 엄마만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세상에 말하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거의 그것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출생의 비밀입니다.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바사로 나라가 멸망되고 바사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데 너는 절대로 유대인임을 알리지 말아라. 출생을 비밀로 붙이는 거죠.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그럴 때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들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식량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만나는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만 알고 있고 만나고 두 번 만날 때까지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 이게 다 출생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회고할 때 한결같이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환기해서 들어보십시오.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떨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저는 이 성경 번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아기 낳았는데 안 생긴 애나 못생긴 애 있어요? 그럼 또 못생겼으면 갖다 버립니까? 지금은 버리지 않을래야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0년 또는 한 15년 전 미리암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소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위에 일어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고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이들의 수가 중대한 적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산의 아이는 나면 죽이고 혹시 이미 태어났으면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리라. 근데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조산을 도와주고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잘생겼다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사실은 이게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3개월 동안, 근데 그 다음 구절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매. 여러분, 이 장면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은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봅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 아빠가 금방 태어난 아기를 보고 얘는 안 생겼네, 갖다 버려야 되겠네, 얘는 잘생겼네, 숨겨야 되겠네,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 분명히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암에 보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게벳.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 버릴 때에 그 마음,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요게벳의 노래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대로 만든 그 상자,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 얼마나. 자,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갖다 하수에 버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런 마음?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일강 하수에, 나일강에는 악어떼들이 많았습니다. 온갖 어려운 것, 더러운 것들이 그냥 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기를 담아서 갖다 버린다. 참 말도 안 됩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누이를 시켜서 미리암들을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버렸을 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바로의 궁궐에는 굉장히 좋은 목욕시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아그떼가 있는 강에 목욕하러 나온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은 말이 된다는 표현을 표정을 지금 가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일강 하수에 목욕을 하러 갔고 목욕을 하러 갈 때 시녀들이 갔고 시녀들이 그 목욕하러 간 그때에 그 갈대 상자에는 아기가 울고 아기가 우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6절 함께하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곧에 때마차 웁니까? 그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곳 갈대 상자 끝으로 바로의 공주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바로의 공주가 문을 열 때, 뚜껑을 열 때에 그 모세가 울게 하고 그 울 때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 열쇠. 야, 물에 빠져 죽여. 그냥 두면 돼. 야, 그 무슨 그 지저분하게 그 노예 아들을 뭐 얼마든지 수많은 가정들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여러분, 애굽 왕에 유모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공주의 아들로 지금 키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 공주에게 얼마든지 좋은 가정 교육 배경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근데 그걸

달래잖아요. 불러서 데려왔어요. 누구를? 요괴벳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모세에 태어난 집에 데려다가 아기를 젖먹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공주가 누군가 하면 모든 산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죽이라고, 태어나기 전에 죽이라고 말했던 그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의 궁궐에 그 돈으로 내 아기를 내젖먹이면서 돈 받아가면서, 9절, 10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 가능한 추측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맞아. 당시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고 이 공주가 왕위 계승 1위자예요. 근데 그 왕이 후궁을 두어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후궁의 아들들이니까 이 공주가 내가 이 모세를 내 아들로 삼아 왕위를 계승하고 모세에게 왕위를 계승해야지. 그런 권력욕을 누가 갖게 했을까? 우리가 지금 설명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오늘 만나는 상황은 내게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캬, 여기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이 맞아,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요셉이 팔려갈 때 억울하게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갇혀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형들이 나중에 요셉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소위 신적 사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당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라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갈대상자를 만들고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담고 가서 갖다 버리고 미리암을 시켜서 그걸 지켜보게 하고 또 유모로 엄마를 소개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실제적인 그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 아무렇게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섭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섭리, 미리 본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경륜이란 말, 천을 짜듯이 실을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은 내 환경이 이해되고 내가 그것을 정말 설명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당한 일 때문에 오늘 지금 아프고 오늘 지금 고민되고 오늘 번민되고 오늘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싸매지 마세요. 너무 골치 아파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 주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이,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오히려 생각하면 바로가 노예의 아들들이 태어날 때 죽이라고 한 것이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의 궁궐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들 죽인데 큰일 났어, 이제 다 죽어. 아닙니다. 그것이 모세를 왕궁으로 총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죽이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권력도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자기네 힘으로 우리를 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면 주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생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뜻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남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서 하나님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 되도록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8월 11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주머니나 가방 속에 무엇을 챙기셨나요? 차키, 휴대폰, 지갑, 그리고 작은 손수건 한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보통 우리는 이 개인 위생용품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 손수건의 진짜 용도를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영화 인턴에서의 주인공들의 대화 모습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70세 노신사 벤은 수십 년의 사회 경험과 삶의 지혜를 가진 실버 인턴으로 고용이 됩니다. 젊고 유능한 30대 여성 대표 줄세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거죠. 이 70세 노신사 벤의 정장 주머니에는 항상 정성스럽게 다려진 깨끗한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날 까마득히 어린 젊은 직원이 벤에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벤, 아니 요즘 세상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손수건은 도대체 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자 70세 노신사 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네. 남에게 빌려주기 위해서지. 특별히 여성이 눈물을 흘릴 때 건네주는 것. 그것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신사적인 행동이라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여성 대표 줄스가 사업과 가정의 무게에 눌려서 참았던 눈물을 떠뜨릴 때 벤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이 손수건을 건네줍니다. 이 손수건 한 장은 화려한 충고보다 훨씬 더 깊게 마음을 위로하죠.

말 그대로 꿈을 빛나게 하는 손수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근문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오랫동안 순찰대원으로 일했던 케빈 브리그스 순찰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다리 위에서 근무할 때 수많은 자살 시도를 중단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돌리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단한 연설 한 게 아니고요. 그저 난간 너머로 다가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들의 젖은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오늘 일상의 시작 월요일 아침 우리의 삶이 손수건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침 은혜로운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손수건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빌려주기 위해서다. 참 감동이죠, 여러분?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손수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이 손수건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물, 또 시간, 나만을 위한 선물로 착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진심인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위해 소유될 때는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타인을 위해 나누어질 땐 이 사랑이 영원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아이고, 마음이 쓰였겠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작은 손수건으로 누군가의 슬픔을 가만히 닦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극동방송 2026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아, 여러분 아시죠? 전남 농부 극동방송 우리 여수의 체육관에서, 또 전북의 전북 극동방송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이 귀한 행사가 또 진행되게 되는데, 아, 이 격려가 지금 많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또 부모님들, 또 지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들, 여러분 함께 꼭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송 더 많이 들어볼까요?

0: 내가 매일 기쁘게 은혜로운 연주곡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내가 믿는 마음으로 주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 아침. 특별히 손수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운영위원님들 대단하시고, 우리 각 유관기관 이렇게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눈물이 씻겨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적들이 이 아침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못 받으셨다면 인문학이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짧은 칼럼 같이 하시죠.
1: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숨을 고르며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이 한때는 누구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누군가는 오래전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불투명한 내일을 향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 우리는 늘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그 평범함을 얻기 위해 밤을 새워 울었고 무릎을 꿇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은 요란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흐르지요. 우리는 시간을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고 깎이고 만들어집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도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과 기다림, 포기하지 않음이 겹쳐진 결과지요. 그래서 지금 맞이한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 쌓여온 간절함의 응답처럼 느껴집니다. 문득 지나간 드라마 속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자격증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그 시간에 들인 시간이요. 그 시간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명품 가방을 수선하며 자연스럽게 익힌 진품, 가품의 차이를 알게 된 그 숱한 시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히

확실하게 지나온 그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시간을 견뎌온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기까지 흘려보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고치며 알게 된 진짜와 가짜의 차이처럼 시간이 만든 감각과 무게, 태도와 깊이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반복해온 하루들, 말없이 쌓아올린 손의 기억과 마음의 결은 이미 그 자체로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선물이고 미래에 내가 다시 떠올리게 될 기억이기 때문이죠.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일의 기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말라는 말은 이미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지 말라는 말일 겁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던 날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시간은 말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흘러가지만 그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사람에게 시간은 반드시 제 몫의 대우를 해줄 겁니다. 말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되겠지요. 지금의 이 자리가 그토록 간절했던 시간의 열매였음을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고 있는 극동방송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8월의 무더위 또 이 한여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 하루 너무나 귀하고요. 또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8월 13일과 14일 나라사랑축제 전남 동부지역에 여수에서 그리고 전북지역에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정을 내주시는데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0: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푸십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나갈 때 여러분 힘있게 고백하시면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있는 복된 월요일 아침 승리하실 줄 믿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아침에 쉼표 영상도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

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날아다닐 수 있는 야생오리를 사냥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원래 오리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사냥하려면 오리의 눈을 속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형지물들을 이용해서 사냥꾼의 몸을 숨기고 보호색을 띠는 옷과 모자를 착용합니다. 얼굴이나 손과 같이 노출되는 피부에는 색을 다 칠해서 오리의 눈에 띄지 않게 숨깁니다. 이렇게 위장을 해도 총의 금속 부분들이 반짝여서 오리는 멀리서도 알아채고 사냥꾼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구를 비롯한 총의 금속 부분들에 색을 칠해서 반짝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완벽하게 위장하여 오리가 의심 없이 다가오면 그때 사냥꾼은 본색을 드러내고 방아쇠를 당겨서 잡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늘 이런 방법으로 당해왔던 것입니다.

위장전술. 이것은 마귀의 오랜된 전법입니다. 이미 다 노출된 전법인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정말 하와를 위해주는 척 발톱과 송곳니를 다 숨긴 채 천사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단의 위장전술에 속은 하와의 눈에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리 사냥법. 이것은 흔히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를 품에 안기까지만 매너 있게 행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결혼을 하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줄것 같이 배려하던 자세는 상대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때까지만 작동하다가 멈추어 버리기도 일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던 맹세는 신혼여행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해주던 태도는 어느새 시녀처럼 대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고 결혼 사진의 색깔이 바래기도 전에 숨겨두었던 발톱과 어금니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애 시절 본색을 숨기는 것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장전술. 이것은 남녀 관계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포섭 대상자가 자신들의 이단 교리에 빠지기 전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잘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사람을 꾀는 제비들과 꽃뱀들은 정말 매너 있게 다가오지만 때가 되면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위해주는 척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해치는 사람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려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에 매료되지 말고 그 속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성하게 화려하게 보이는 나무와 잎만 보지 말고 그 종자와 그 뿌리와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과 종자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정체를 알려면 나무와 잎을 보기보다는 종자를 보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보십시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사상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 단체, 그 운동이 어떤 결과를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0: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24시간 화장을 하고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민 여인도 반드시 화장을 지우고 맨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잠시 사단의 베일을 벗겨 보여주십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베일을 벗겨서 사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사단의 민낯을 보고도 속습니다. 사단이 또다시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속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잘못 본 거겠지. 특히 성에 약한 우리의 정서상으로 볼때 우리들은 이런데 잘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야생오리처럼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아서 비참하게 사냥당하는 지체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않으려면 화려하고 무성한 가지와 잎을 보지 말고 그 뿌리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가면을 벗겨 민낯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때를 포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귀의 위장전술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개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나는 들풀입니다.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물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은커녕 나를 밟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고요. 또 어떤 날은 거센 비바람에 온몸을 흔들리기도 합니다. 길가에 피어있다는 이유로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나는 때가 되면 다시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보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흔들리는 날조차 한 가지는 기억해도 좋습니다. 작은 들풀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오늘 세 곡의 찬양으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함께 하신 찬양은 오늘 피어다지는 이라는 찬양이었고요. 이어지는 찬양들은 찬송가였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 찬송가 588장의 찬송가 함께 하셨고요. 가장 앞서 듣고 온 찬양,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네, 영어 찬송가로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저는 김하은입니다. 이제 주말을 또 보내고 평일의 첫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실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부담과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해야 할게 워낙에 산적해 있어서, 사실 주말 동안 이 몸은 편하게 쉬었을지 모르나, 마음은 좀 분주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문득 마태복음 6장에 적혀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2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임재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밝은 얼굴로 이 하루를 스타트하시면 어떨까요? 찬양과 함께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풍성한 찬양, 이 서머 스페셜 기간이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찬양들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드릴 찬양은요, 아주 신나는 찬양이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로 함께 할게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

0: 수업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0: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면 합창단을 다니면은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0: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